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신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상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습관대로 하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틈틈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일할 힘과 의욕을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니 늘 당당하게 하시고 또 그만큼 다른 이들도 소중하고 귀하게 대접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지선 너는 아름다워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10월의 첫날 오늘 화창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온맘 다혜님 바람이 상당히 차게 느껴지네요. 독감 접종하러 서둘러 갔는데 목요일은 오후 진료라 문을 아이고 열지 않는데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유유. 예. 이따가 다시 와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이제 독감 또 코로나 백신 접종 한창 진행 중이죠. 예. 그래요. 이거 잘 살피셔서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39번님께서도 훈디 국군의 날이 이제 공휴일에서 평일이 되면서 잠깐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 복무기간 건강히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또 격려의 마음 보내주셨고 행복한 엄마님은 오늘 성경 필사전 가거든요. 아, 저희 CBS 사옥에 오시는군요. 근처에 혹시 먹을만한 식당이 있을까요? 육류는 못 드십니다. 갓난 아기가 자는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해서 필사전 관람한 후에는 밥을 먹고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 안에서 좀 편안하게 올 수가 있다는. 예,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다녀오신 분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네요. 예. 일단은 저희 그 방송국 근처는 식당은 많아요. 예. 저희 회사 사옥 맞은편에도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도 음식점들이 많이 그 있거든요. 뭐 다양합니다. 뭐 한식, 뭐 일식, 중식 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걸으면 죽집도 있고요. 예. 한번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좋은 방문 되셨으면 좋겠네요. 데이비드님, 오늘 아내가 눈 수술하는 날이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딸들과 동생들도 함께 기도해요. 남기셨는데 아, 우리 아내님, 아내분 잘 수술 결과 또 있기를 바랍니다. LG가 부르는 지금부터의 나를 준비했고요. 심플리포,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꾸미는 자유,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었고요. Simply for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에레즈였습니다. 지금부터의 나를까지 세 곡 들었고요. 우리 닉네임 미키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올리브님, 가을이 깊어지는 아침. 나뭇잎들도 벌써 막 알록달록, 예, 옷을 갈아입는 애들도 보입니다. 예, 코스모스 꽃들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남기셨고. 우리 미니미니아님께서, 아하, 오늘이 국군의 날이었군요. 우리 집 둘째 녀석이 지금 군복무 중인데, 특급전사가 되면서 2개월 조기 진급한 상병, 오? 와. 특급전사 이게 그 여러 단계를 다 통과해야지 주어지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그 진급이잖아요. 그 뭐 사격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체력 단련, 그 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뭐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걸 또 잘해야 되고, 뭐 필기 시험 같은 것도 볼걸요? 예. 군대에서도 그거 이제 잘해야 되고, 주특기 분야도 잘해야. 야, 이걸 다 탁월하게 잘 어느 일정 이상 그 퍼포먼스를 보여야 얻을 수 있는 명예인데. 와, 특급전사시군요. 대단합니다. 아들에게 국군의 날 기념으로 용돈 보내줘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그, 특급전사 이런 게 만약에 있다. 사실 저희 때는 이런 제도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다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진급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미니미니아님 도와주셨고. 러브유님께서도 좋은 아침 10월의 첫날 날씨는 흐린데 조금 추워졌고 하지만 아침 러닝으로 달리면서 방송 듣습니다 라고 또 예, 고막 친구로 첼시를 택해 주셨네요. 러브유님 안전하게 잘 달리시고요. 1264번님께서도 아이고 예, 감기 걸리셨나 보네. 콜록콜록 환절기 알림입니다. 감기가 징하게 그냥 걸렸어요. 조심하셔요 다들 이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그죠.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는 이제 남겨요. 민주맘님도 와주셨고 우리 순시미님께서도 출첵. 아 야구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가을 야구로 가는 이제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 뭐 플레이오프 있죠. 포스트 시즌이 이제 한창 진행되니까. 예, 축제죠, 축제. 늘 주님과 함께님, 슈슈빌님, 예, 많은 분들 듣고 계십니다. 찬미월십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준비했고요. 그 전에 박정현, 고개 들어.

송정비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찬미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앞서 박정현 고개 들어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틴 로제는 저서 경험의 멸종에서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 인간은 육체적, 현실적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로 최적화된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고통, 실패, 지루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물리적 시간과 뜻밖의 만남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머뭇거리는 일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온몸으로 견디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실패와 기다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끄러운 정보나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는 이 신앙의 신비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어지며 그분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입니다. 효율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기술 문명 한복판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참된 기쁨과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현관웅 내 네, 주님 손안에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플루트님도 어머 이 곡은 전주부터 너무 좋아요. 원곡 버전 영어 버전도 좋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현관웅의 내 주님 손안에 My life in is in your hands죠 원곡이. 예. 전해드렸고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글이었어요.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 실패도 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감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예. 그 AI 시대에는 사실 물어보면 다 막 솔루션을 주니까 최적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최적화되고 기다림이 없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AI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이야. 우리 기쁨이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 이영순 집사님 생일이거든요. 축하해 주셔요. 라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낸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영순 집사님 축하드려요. 라고 우리 기쁨이님께서 사연 또 보내주셨고 백합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이 10월에도 좋은 결실을 풍성히 안겨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늘도 예쁘고 저 등산하고 왔는데 도토리 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하 예 이게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참 산에서 열매 떨어진 거 막 그 죽잖아요. 밤이나 뭐 도토리 이게 사실 그 산림 소유자의 허락이 없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대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야생동물의 먹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단 채취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예. 네 많이 떨어지죠. 이제 밤도 떨어지고 은행도 떨어지고 뭐 예. 도토리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홍순관 이 곡 듣죠? 생일 축하.

10월의 첫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다들 샬롬 하셔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모험을 즐기고 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는 갈망은 마음 뒤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기회를 만들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길을 나서자. 아주 잠깐이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친다. 마침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 돌아왔다. 켄트 너번의 작은 유산 중 읽습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올 때 전투화를 깨끗하게 닦는 걸 봤거든요. 뭐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광을 냈죠, 광을. 지금은 기능성 소재로 만든 신형 전투화를 보급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애써 그때처럼 광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 옛날 묵직한 군화끈을 묶고 조이고 아득한 전장을 누볐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불편을 견디셨겠죠. 군 장병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하루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쉬었고요. 행사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걸다 알다니 옛날 사람. 행사는 줄고 평일과 다름없는 오늘이지만 군 장병분들께 고마운 마음 새기고 또 안전하게 보내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군종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군인인 분들, 지금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하며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갑니다. 첫 곡으로, 예, 군에서 빠질 수 없는 곡. 피아워십 실로암 들려드렸어요. 10월 첫날을 맞는 마음도 좀 전해주세요. 에너지가 있는지, 어떤 다짐들이 있는지, 예, 2시간 열어놓겠습니다. 권민주님께서, 진짜요? 전투화가 좋아졌나 봅니다. 그러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푸른동사님, 텃밭에 정원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고향 마을에 블루투스를 켰지요. 잘하셨어요. 아유, 오늘, 고향 마을 분들도 예, 잘 들을 수 있는,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곡들 더 신경 써서 전해드려야겠어요. 청소하는 영배 시인님의 신청곡, 사랑을 나눠요. 위럽 앨범에서 듣습니다.

We love, 사랑을 나눠요 였습니다. 강변영가님께서 파삭파삭 낙엽이 발 아래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상큼합니다. 부지런히 쪼아대는 딱따구리도 보고요. 수평으로 날아가는 물가치들도 보고요. 여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차산입니다. 오늘도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흡하겠습니다. 아멘. 이병희님, 아. 그래요. 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많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 더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태영 군도 무릎 수술 끝내고 먹고 자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신 당연호 가족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나의 시편 신청하셨어요. 한웅재 목사입니다.

김시원, 호연이 함께한 내게로 오라, 아타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몸은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충만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해요 하신 마카다미아님 오셨고요. 마음의 앞 환자님, 오늘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부쩍 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쌀쌀하죠. 애들 소풍 간다고 김밥, 소시지, 도시락 싸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소풍 가기 좋은 날인데요. 스마일 50님, 오늘도 상큼하게 출첵. 네, 출첵 잘 됐습니다. 6244님도 오셨는데 어제 성경 1독 구약이 끝났어요. 새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벌써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이걸 해냈구나라는 만족감도 있으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곡 찬송가 199장을 줄라이와 장혁재가 부릅니다.

매일 주와 함께 좋은 영, 선희가 함께한 곡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쓴 분은 더 옛날 사람. 최여사님, 국군 아저씨께 편지 쓰신 분 손, 예, 많이들 계시네. 사실 저도 썼어요. 에이니 김미라님, 국군의 날 여의도 광장에서 카드 섹션 실제 참여한 사람 저고요. 고1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때 군인 아저씨들께 주소 쪽지를 막 던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인도 갓 20대인데 아저씨라고 쓴 게 그렇게 부른 게 웃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오빠라고 하긴 좀 간지럽고 아저씨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강군덩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지금 이병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부대가 집에서 자차 30분 거리인데 엄마 생일이라고 외출 신청해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20분 뒤에 도착 예정이라는데 점심 약속 급하게 취소했어요. 저녁 9시까지 복귀라는데 아 너무 늦네요. 저녁은 부대 가서 먹으면 안 될지. 서프라이즈는 고마운데 아들 딱 한 끼만 같이 하면 좋은데 엄마를 밥하게 하는 게 생일 선물 맞니?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달려와 주던 게 어딥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올리브님, 오늘 국군의 날. 딸이 2년 전에요. 대위 신분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서울로 구경 갔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서울 문턱에서 되돌아왔던 기억들, 예, 생각이 납니다. 오면서 남편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사실 길 막히게 한 게 부인 탓은 아닌데, 이 길이 막히면 남편들은 꼭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올리브님, 그러면 국군의 날에 대한 기억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은, 예. 마하나임님께서 왜 전투화 얘기를 오늘 시작을 했지? 왜

0: 또 실로암이 첫 곡으로 나오지. 아, 오늘 국군의 날이었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쉬는 날도 아니고 행사가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10월의 첫날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예, 오늘 그래서 저희 오프닝도 그렇고 첫 곡도 그렇고 국군의 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여호수아 성을 찾네 에이멘 앨범에서 들을까요?
1: 샤웃,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박정아 이유를 오솔향님과 같이 들었고요. 9898님 집 앞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나 봅니다. 아이들의 함성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불렸고요. 운동회는 그 지역의 큰 잔치였죠. 운동회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망국기가 펄럭이고 여러 장사들도 많았고 친구들 부모님들은 김밥, 과자, 여러 가지 과일까지 준비해가지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득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달리고, 막, 아이들은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억울하다, 울고. 한두달 전부터 그 행사 참여하는, 뭐, 학년마다 또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로, 애들 수업 후에 준비하기도 하고, 일찍 와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던, 맞아요.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최근에 본 과학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구가 얌전하게 태양 주위를 자전공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태양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주위를 휘몰아감기면서 수성, 금성, 지구 함께 빠르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끔 아프고 지칠 때는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나 대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감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조수아가 부릅니다.

0: 김윤진 참 아름다워라 였습니다. 4820번님께서 활기찬 10월 울긋불긋 단풍도 아름답지만 초록초록 마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7249번 쓰시는데요. 가족들과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조카도 함께 가고 있거든요.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두고두고 내내 이 여행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길 되길 바라면서 나의 가는 길 신청하신 곡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차니고 그의 은혜 아래 함께 모인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의 삶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임재에 나타난 모든 능력 가운데도 기쁨의 순간들보다 고통의 시간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분의 임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구름이 덮이고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의 믿음과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쉴 틈 없이 꽉 짜인 삶은 점점 나를 병들게 했고 마침내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이 울부짖는 울음뿐이었습니다. 나는 거대한 암흑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칠 수 없었고 살기를 원치 않았으며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임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크리스천이었으나 너무 분주하게 지내느라 그와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9일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며 그의 자녀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는 절망의 늪에서 해방되었음을 실감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빛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빛은 너무 아름답고 강렬하여 저의 굳어진 마음과 상한 생각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직접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난 인생만큼이나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였습니다. 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연단 속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위해 저의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다시 한번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저의 삶을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4: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3: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햇살님께서 보드라운 스카프 목에 살짝 메고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늘이 맑습니다. 스카프, 아, 그래, 오늘 딱입니다. 동네방집, 그래, 가을이다. 그리고 7763번님께서 아들이 오랜 시간 걸려 취직을 해서 또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찡 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 몫 해주고 또 오래 바라던 일 이루고 기특하고 이쁘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하신 곡을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1부 끝에 나레이션과 함께 나의 가는 길 들려드렸잖아요. 예슬이 마음님도 그러시고 여러분께서 이거 처음 듣는데 누구예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인지 섭외한 사람인지 고백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을 고백처럼 또 함께 들려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인테그리티에서 2000년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제가 확인 가능한 부분은 거기까지인데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푸른하늘님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신청하셔서 이 곡을 조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성경책 두 권을 리폼했습니다. 한 권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커버가 보슬보슬 떨어지고 다른 한 권은 주인이 너무 오래 주님과 거리 두길 하고 있어서 세 권대 낡았어요. 그래서 천 자르고 본도 붙이고 한땀 한땀 꿰매면서 성경책 주인이 얼른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느질 하니까 손가락은 아프지만 뿌듯해요. 춤추는 구름님과 함께 주 예수 내 산 소망 리빙 호프 함께 들었어요. 워십 크라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진짜 이 기도로 이 새거 같은 헌 성경책이었던 리폼한 성경책에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그 주인이 그 성경책을 많이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만보라는 아이디 쓰시죠? 저희 부부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 연곡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출발해 달리는 중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청명한 가을 날씨에 마음이 참 설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여행 떠날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번 캠핑 예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피아워십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청합니다. 많이 추억 남기시고 많이 잘 드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진짜 오늘 캠핑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주만보님과 함께 그리고 남편분 지금 옆에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워십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서미아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하마음님이 뭘 남기신 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자가 9090899하고 야 이렇게 모음만 야 이게 한 100개 찍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런 상상이 돼요. 휴대폰을 탁자나 식탁 위에 올려놓고 레인보우로 방송을 듣고 계시고 이제 틀어놓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뭘 막 누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아이들도 하하 마음이시라서 하하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나비님. 요즘 사무실 바빠서 에어팟

그리고 듣기만 했는데 10월의 첫날 쌀쌀해진 날씨에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평안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0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3665번님께서 10월의 첫날 우리 남편 생일로 맞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교회와 목회자 섬김을 제일로 잘하는 우리 남편 축하해 주시고요.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기억하시고 몇 국은 먹었니 물어보셨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는 오늘이에요. 신청곡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게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히 잠잠히는 우리가 아는 오직 주만이 라는 곡이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곡도 있는데 좋은 곡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서 아무래도 오직 주만이를 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신청하신 곡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걸어놨고요. 3665번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사랑해라고 얘기는 하셨대요. 이게 뭐 제일 큰 선물이죠, 뭐. 네.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듯이 매 삶, 매 순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향이 부릅니다. 오직 주만이.

남설아 금강초롱님과 함께 그가 오신 이유를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세라별님은 오늘 쉬는 날인데 요양원 간호로 또 일하다 보니까 추석 때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겁니다. 오늘 도토리묵 쓰고 있거든요. 아래층 할아버지가 밭에서 도토리 가져오셔서 믹서기에 갈고 떫은 맛을 며칠간 우린 후에 드디어 오늘 맛보게 되는데 작년에 실패해서 테스트 먼저 해봤거든요. 잘 되는 게 오늘은 성공일 듯. 도토리묵 만들어서 여기저기 나눌 생각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유, 이 나눔의 또 기쁨을 누리시고 드디어 성공의 예, 기쁨을 누리는 세라벨님 화이팅요. 전근배님 오늘은 군대 얘기해도 돼요? 평소에 다른 데서 군대 아 그만 그만해 군대 그만해 예 해도 됩니다. 강화도에서요 경계 근무 서면서 어둠이 캄캄한 밤에 빨간 십자가를 보면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 드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 의미 있게 진짜 멋지게 보내셨네요. 정근배님 행복한 엄마님은 방송 들으면서 성경 필사전 가는 중인데 모든 노래가요 국군의 날 덕분에 좀 비장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마음 굳건하게 무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보시면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날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친구 209님은 막내 대은 씨 예 국군의 날 일을 잘했다고 총장님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도 마음으로 표창장 또 보냅니다. 진짜 수고가 많고요. 화이트님 취사병으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는 둘째 아들 응원하고요. 자기가 군대 가서 좀 착해진 것 같다 그럽니다. 쉬는 날 없이 일은 힘들어도 밝아진 아들이에요. 이렇게 잘 지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플루트님도 좀 전에 군인인 둘째 아들한테 오늘 국군의 날 고맙다 고생 많다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답이 왔더라고요. 국군의 날이라 쉰다고. 예, 군생활 많이 좋아진 거 맞죠? 근데요 이 얘기 아들이 들으면 엄마도 군대를 가봐야 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또 옛날과 비교해서 야 요즘 군생활이 군생활이냐 하지만 아니죠. 훈련도 있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잘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님,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나누다가 부부가 된 우리 시누이 울진에 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거든요. 위문 편지로 하나가 된 백장로님과 장권사님 가정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국군 아저씨께 하고 이제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고 그러면서 한번 볼까 하다가 오 나의 이상형에서 부부가 된 케이스. 야 멋진데요. 페퍼민트님도 오늘 방송 함께 하셨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왠지 봉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같은 마음. 아 이게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봉지 커피 하나 타서 옆에다 놨는데 마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0491번 명가님께서 돌보심을 신청하셨고요. 조세피님께서도 오늘이 10월이라고 분위기 기분 모두 다릅니다. 기온도 다르고 선곡도 다르게 들리고요. 계속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고요. 10월 한 달도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였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로 영업 종료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붙어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띕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나 봅니다. 아무튼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10월은 좀 더 나아진 세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나아지고 감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이야기 돌보심 역시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걸어놨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감사로 만나자고요. 고맙습니다. 1, 2, 3, 4

0: 사랑해 CBS.
1: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를 영접해 늘 그분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리퍼스 헨리 맥다니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5년 한 부흥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한 경찰관이 이 찬송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도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처음 세대. 이야. 눈물이 나네 이걸. 주로 1960년대 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부모를 돌보느라 애썼고 자녀를 키우느라 쉼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자격증에 도전하고 은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다시 배울 기회도, 다시 시작할 힘도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생 마처세대 파이팅!

G2G의 오늘 곡목이 Once Again,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라 네, 이 곡을 선정해 봤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작됐어요.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네. 저 6.25 때 정말, 예, 남침, 그, 북에서 공산당들, 공산, 예, 국가, 그니까 중국까지, 예, 그땐 중공군이었죠. 내려와서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이 됐고, 정말 비극의 역사인데, 다시 38선을 탈환한 그때 기념으로 국군의 날이 됐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요새는 공산당을 아무데나 막 붙여서 우리나라의 아픔인데 그 아픔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게 참 저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정말 정말. 공산 독재 국가들. 예. 또 정말 문제지만 요즘은 민주 독재 국가도 문제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잘 돼가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 보니까 예, 이 온 세상이 이제는 뭐 섞여가지고요. 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용을 안 당하고 좋은 신앙을 갖고 좋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잘 가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바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네, 신앙을 우리 신앙이 올바른지 분별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국군의 날에 해봅니다. 다시는 민족의 아픔이 없길 바라고 네 정말 아파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픕니다. 독재 안에 네, 공산국가 독재 안에서 너무 예배도 없고 자유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진짜 예. 그런 아픔도 있죠. 자, 늘장미 소녀님이요. 늘 강건하세요. 어제는 아파서 못 왔어요 하셨는데 요새 계속 아프시다고 하셔서 예. 건강 잘 돌보길 바랍니다. 순희님 10월 1일 국군의 날 출첵합니다. 저희 집은 3대가 다 현역을 다녀와 병역 명분가입니다. 우리 집 남자들 자부심에 뭐 3대가 다 현역 다녀온 가족들 많지 않을까요?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들도 현역 갔다가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은 현역 갔다가 무릎을 많이 상해서 동네에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축복합니다. 네. 물빛님 60년생 저도 화이팅. 네, 60년대생들 네. 저도 거기 포함된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정말 집을 구하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남 서울에 집중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희 고양시 뭐 파주시 이렇게만 봐도 좋은 집들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던데요. 전 빌라에서 시작했는데 빌라도 싸고 뭐 꼭 아파트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게 아닐까요? 그냥 바람 막아주고 그리고 조금 출퇴근 좀 멀리 다녀도 이렇게 다 살아보면 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우리의 기준이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네, 보편적 네, 시각에서 범 세계관적 기독교 세계관적 시각과 보편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영 겸손 이승철 소원 꿈자와 제가 부릅니다. 오 예수님까지 제곡 나가는 동안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선출 후식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들어와 주세요.

네, 꾸미는 자유 또 저의 목소리였죠. 오 예수님 듣고 왔습니다. 축복의 선물님, 국군의 날 쉬는데 오늘 당직이라 도시락 싸와 맛있게 먹으며 듣습니다. 건물 앞 감나무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34년 군생활. 그래서 진짜 국군의 날 쉬시는군요. 아들 대위 진짜 완전 예, 직업이잖아요. 진짜 완전 군인 가족이네요. 네. 지뢰사건 때문에 맞아요. 다찬별님. 저는 정말 북한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뭐 화해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정말 돌아서고 우리는 뭐 우습게 여겨버리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서요. 쉽게 통일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것 같고요. 통일이 돼야 되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아무나 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나라의 아픔은 정말 이 6.25란 전쟁을 통해 아픔인데 그걸 이용하는 자들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공산국가다 그게 수십 년인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참 우리나라 아픔이에요 아픔인데 다만 우리 사평로 식구들 조이포 식구들 특히 더 그런 거에 빨리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게 더 마음이 아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그냥 성경으로 가서 그런 분들은 예수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게 리빈님 단장님 맞습니다 제가 있는 의정부는 서울과 접경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하시면 맞아요 좀 다니기 힘들겠죠 근데 뭐 다니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울에 직장이고 막 피곤하고 힘들죠 맞아요 근데 다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또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참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위도 뭐 서울로 직장을 다니죠. 이제 내년에 뭐 더 먼 데로 가요. 직장이. 그래도 그냥 또 가는 그러니까 뭐 투자 말고 정말 집은 투자 말고 사는 집으로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좀 멀리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요코하마 세상에 일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거기도 30여일이 넘게 매일 비가 왔대요. 이야, 그러다 오늘 화창한 가을이라고. 일본 다녀온 저 아는 친한 형님이 여행 갔다가 갔는데 내내 비 오다가 여행 다니는 딱 3일만 비가 안 왔다고 그러시네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은혜라고 막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랑맘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겸손이란 가사가 들리네요. 10월 첫날 오늘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야, 이 고백 좋으네요. 마미님 콩나물 김치국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와, 거기다 그냥 밥 말아보면 끝이죠. 뜨거운 콩나물 김치국에 그냥 밥 탁 말아서. 반찬이 하나도 필요 없어. 원하면 김치말이 아니. 계란말이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순이님 3주 만에 잃어버렸던 이어폰 찾은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우리 밥 먹든 밥 먹는 중간이든 밥 먹은 후든 예. 출첵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지 않을까요? 장혜주 일어나세요. 한스밴드입니다. 그 사랑의 숨결.

스밴드 스밴드 네, 수고했습니다. 서혜정님도 그렇고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들님도 그렇고 산책하신 분들은 바람이 오늘 많다고 또 서늘하다고 예, 걷기가 참 좋다고 하네요. 예. 트루바의 노래 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길 0725님 저는 오늘 출첵 4일차 신빙 복길입니다 하시면서 장애인 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대요. 야 오늘 식사가 좋군요. 코다리찜 동그랑땡 소고기 최고인데요. 진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또 장애인 쉼터에서 이렇게 좋은 식사 한다니까 마음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번엔 아빠가 기억하셔서 평안히 지나가길 몰래 전해 드려봐야겠어. 맞아요. 전화 드려보세요. 무조건 전화 드리세요. 그냥 아시겠지 이러다가 또 저는 결혼 기념일을 까먹은 적은 없는데 아직은. 큰일 나죠 진짜. 사망의 일은 제 아내가 막 큰 소리 내고 이러지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삐치잖아요. 삐친 게 티가 탁 나잖아요. 데이빗 장로님 버거킹 맛있게 드셨나요? 햄버거?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가끔 아내랑 그 풍산역에 차를 대고 거긴 주차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건너가서 먹고 오고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저도. 수요예배 특성곡으로 열심히 듣다 들어왔는데 일어나세요가 들린다고. 아유 꽃마리님 이럴 때도 찌찌뽕이라고 하는 거죠. 네. 훌륭하게 사는 청년들 많습니다. 많아요. 0695님 맞습니다. 정말 그런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힘들지 않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하수구

수록님도 찬양 들으며 걷는 게 너무 좋다고. 좋죠. 부러워요, 진짜. 찬양 틀어주는 것보다 찬양 들으면서 걷는 게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영도다리님, 아, 음식 얘기 그만요, 목사님. 아니, 저도 배고파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즐기는 거죠, 같이. 네. 자,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찬양하죠, 뭐. 오늘 집을, 네, 그리고 트루바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네, 드루바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어서 박진희 보혈을 지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통방통님이 좋아하는 창 나온다고 설거지 하다 말고 장갑 벗고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에서 검사 기다리고 있다고 일찍 좀 오셨어요. 221번님이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상품을 받았나요? 아무튼 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난번 탈장 수술했던 조카 아진이 우리 들었잖아요. 춤춘 예배자님 완쾌됐다고.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해도농장님도 쓰러졌던 제부가 응급실에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아유 이후에 모든 건강 주께서 잘 지켜주시길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라인댄스 다녀와 현관부터 자두가 펄짝펄짝 반겨주는 환호해주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날씨 너무 좋죠. 향기로운 선선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을 주심에 금수강산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총님 또 신청곡도 들으셔서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 나눴더니 바닐라 라떼님 세상은 유지경이라고. 아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니 법에서 판정을 했는데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기는 내란이 아니라고 그러고 전두환 씨가 한 게 구데타가 아니라 그러고 아 세상에 아니 법으로 정해서 법에서 판결이 난 걸 법관 출신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진짜 요지경에 산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신념이 틀리면 인정할 줄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신념 잘못된 신념도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 최근에 소년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도 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그냥 아니 거짓말이 다 들통해놨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거짓말을 AI한테 물어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목사님 목사라면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들었으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보고 끝이었다니 이게 어떻게 목사야. 여러분은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황 파악도 안 하고 AI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 성향상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뭐 성경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나 흥분하네 또.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 유지경인 세상에 여러분만큼은 분별력이 올바르게 되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도 도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부가 끝나가네요. 네. 이윤아 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예, 양평에서 변함없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네. We love you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를 가진 나라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나라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더웠던 여름 힘들었는데 시원한 가을바람에 그 모든 힘든 기억들을 싹 가져가 주셔서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 집회를 다니면 아직도 이상한 교회보다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많은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인이 많이 늘어서 유명해져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이 땅에 태어나 감사하며 살아왔던 시간들로 인해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그 어려웠던 일제의 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그런 일로 죽음 같은 시간 앞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아오니, 예수를 믿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우면서 회복된 것도 너무 많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맹세하는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 참 좋죠. 마지막에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생명의 양식, 그렇게 하니까 더 좋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네. 한웅재 목사님의, 네, 오늘 이곡 어때 이후에, 네, 노을, 가을 들어봤습니다. 노을, 가을, 네. 노을까? 이런 건 약간 비슷한데요. 아롱별님은 콩나물국에 새우젓을 넣고 시원하게, 예, 그래서 신청하신 곡까지 들었잖아요. 완전 가을. 분별력을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봄처녀님. 맞아요. 이 마지막 땐 분별이 필요한데도 판단하지 말라. 이러고 분별하고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리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분별해야 되는 것조차 판단하지 말라는 걸로 해서 악한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도 판단으로 여기고, 그걸 분별하면 판단이라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지 않은 것들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악한 일을 행하는데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막무가내한, 네, 걸로 뭉뚱그려서 신앙을 망가뜨렸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42년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판단과 분별은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터널 집안일 하면 귀로만 듣다가 이제 스테비아 믹스커피, 이게 뭐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믹스커피 한 잔 타고 앉았습니다. 정식으로 마음 잡고 들으려고. 좋은데요. 네. 마라나타님, 지인이 택배로 떡을 보내주셨대요. 와, 지금 먹고 있다고. 저도 떡돌인데 많이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내가 떡을 무척 좋아해서 애칭이 떡돌이. 마라나타님 먹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기사님,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비방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다른 생각은 괜찮아요. 다른 생각은 괜찮아요. 근데 악한 생각은 잘못된 거죠. 악한 것과 다른 건 너무 다르거든요. 네,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께 제육 겉절이 단무지 무침에서 배달하는 중, 정정희님. 그 착한 손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점심 든든히 먹고 찬양 들으며 걷는데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와 나무가지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좋다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냥 글만 봐도, 야, 멋진 가을을 보내고 계시네요. 멋진 가을 보내는 방법? 내 사연이, 예,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출첵하셔야죠. 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열어놨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김담비 전신값.

네, 할렐루야. 오늘은 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한번 듣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엉뚱한 기사님이 CBS 방송이 기독교 방송입니까? 그런 퀴어 집회 때 거룩한 방파제 말하는 걸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 물어봅니다.

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동성애도 죄죠. 죄인데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건요, 동성애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심 부리고, 네,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거로 뺏는 죄를 훨씬 더 백배 만배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CBS는 그런 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경의 무게 중심으로 봐서 가벼운 것들을 제일 뒤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버리고 버스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몰려와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미워하고 돈 욕심, 뭐 다른 욕심, 명예 욕심, 뭐 험난한 욕심을 다 자기들이 부리지만, 아, 동성애는 내가 안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로 알고 혼탁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네, 동요되고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죄가 크고 작음, 무게 중심에 두게 있는 게 있습니다. 크기로 죄는 그냥 죄지만 그 안에서 보는 하나님이 더 싫어하고 더 멀리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게요, 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지 동성애보다 훨씬 백배 천배 무게감 있게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더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예, 동성애 죄죠. 죄인데 그것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이 더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초점을 흐려버리는 것들에, 예, 유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한탁님이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무지한 성도들 그런 사람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우린 여야 좌우가 아니라 예수 아니에요. 예수. 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누구와 만나 생활하셨는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말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쌍욕하신 거 봤어요? 정말 화를 낸 거 하나, 그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집회 온다 그러면서 그 카드 단말기 들어오면서 뭐 진짜 장사하듯이 막 그런 거기에 대고 그 자리에서 화도 내셔야 되는데 화도 안 내는 그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졸졸 시냇 물린 못없던 대구도 이제 가을이 오고야 말았어요 하면서, 가을 너무 좋죠. 네, 이제 여기까지 끝. 이제 이해되셨으면, 네, 엉뚱한 기사님 뭐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너무 고민된 일이 있어서 속병이 날 정도로 안 좋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상황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셨는데 또 저의 성급함이 앞서고 말았네요. 이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아,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냥 야, 다 이루어졌어 좋아하고 끝내지 말고 그 상황을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죠. 자, 김승희 주리가 물가로 나오라, 김영미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찬양까지 보내드립니다.

이곡 어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수줍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시절 그땐 그렇게 갈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할인은 우리 차지였었죠.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하지만 우리 함께 한순간. 이젠 주말에 명화됐지만 가끔씩 난 그리워져요. 풋내 가득한 첫사랑. 수많은 연인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추억을 만들겠죠. 우리처럼 손님이 뜸한 월요일 그장 뒷자리에서 난 처음 그대 입술을 느낄 수가 있었죠. 나 자신도 믿지 못할 그 은밀한 기적 속에 남자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젠 주말에 명화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풋내 가득한 첫사랑.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젠 주말에 명화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풋내 가득한 첫사랑. 아직도 생각나요. 조조 할인이란 영화 노래죠. 네, 이 첫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실은 조조 할인은 저에게는 야 그 당시에 영화를 싸게 볼 수 있는 그때 500원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조조 할인 많이 갔었죠. 이게 또 이적 씨와 또 온도차가 있죠. 네, 온도차가 있지만 이문세와 함께 부른 이적과 이문세. 아, 여러분의 추억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조조 할인 안 가보신 분 있나요? 한번 좀 다 가셨을 것 같아서 그 옛 추억 생각하면서 영화 아이고 좋죠. 저는 이번에 오디세이 보러 갔는데요. 16,000원 영화를 6,000원에 주더라고요. 왜일까요? 정답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이거 어때? 이문세 이적이 부릅니다. 조조 할인. 그때 그 시절 학생 시절 뭐 20대 초반에 사랑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네, 사라 홍대와 양화진까지 듣고 왔습니다. 영환이님이요. 할인 받으신 거 단장님 혹시 경로우대? 네, 비밀입니다. 세라비얼님이 예배는 영상보다 현장에서 공감하며 영어로 예배하는 게 최고죠. 네,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주일엔 꼭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과 말씀대로 살아낸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용님.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목사. 그것도 총신대학교 신학과 나오고 개혁 측에서 MDB 하고 또 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엄청 세게 받고 네, 42년을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가본 교회가 없으니 저는 이 자리에 맡긴 게요. 올바른 분별력. 한 교회에서 늘 한 곳을 통해서만 듣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경에선 어찌 말씀하시는지를 보편적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 보게 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악 방송 이전에 여기는 진짜 기독교 CBS의 기독교 방송다운 기독교 방송인 거죠. 라디오로는. 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틀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맞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 아멘. 네네. 태현 씨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깜짝 놀랐대요. 옆에서 주여 큰 소리가 들려서. 태현 씨만 기도하겠어요. 누군간 또 기도하겠죠. 네. 어제 퇴근길에 젊은 두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이단도 전도를 당당히 하는 걸 보니 진짜인 우리는 저들보다 더 당당히 주님을 전해야 되겠구만. 세상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알고 있으니 우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에. 그러다 보니 우리를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가짜들이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예배 시간에 쌍욕을 하고 막 이래도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은 예인데 이단이라고 판명. 이번엔 됐죠. 이번엔 됐어요. 판명이라고 교단 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한테 가짜같이 보이니까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요셉 장로님 치료 잘 되시길 회복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맞아요 하신 분들 맞아요. 세 글자 마무리 해 주시죠. 네. 자, 소리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흠내세요.

0: 정작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란 말인가? 이 사실들은 정치적 삶의 핵심적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 뉴스들은 우리가 뭘 이해하도록 돕는 걸까? 알랭드 보통의 책, 뉴스의 시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

0: 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0: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써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0월의 첫날이네요. 얼마 전 원재훈 시인의 산문집에서 북극여우 이야기를 읽었어요. 북극여우는 여름엔 갈색 털로, 겨울엔 하얀 털로 바뀐다고 해요. 계절에 맞게 스스로를 바꿔가는 거죠. 원재훈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조화롭게 어울릴 때 아름답게 변합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여우가 계절에 맞게 털 색깔을 바꾸듯 우리도 이 계절에 맞게 조금씩 몸도 마음도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북극여우처럼 천천히 바꿔가면 좋겠죠. 10월의 첫날 찬양의 문을 엽니다. 스웨덴의 찬송시인 리나 샌델의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의 가사를 미국의 작곡가 데이빗 클라이드스데일이 합창곡으로 만든 날마다, 요벨 스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오스카 암펠트가 작곡한 원곡이죠. 블로텐닥을 오게 크발바인의 첼로, 이베르 클레이브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초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데이비 클라이데스데일의 합창곡 날마다 유벨스콰이어의 연주로 오스카 암펠트곡 블로텐닥 오게크발바인의 첼로 이베르 클라이브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10월의 첫날 목요일입니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황동현님, 멋쟁이님, 김선주님, 기도합시다님, 진아님, 스마일님, 준희님, 이윤주님, 유에피봄님, 아스농부님, 주한혜선님, 러브레터님 오셨고요. 감색3cm님, 민민하하님, 3.1절님, 하하호호님도 오셨습니다. 마라나타님이 9월과 11월 사이에 있는 당신, 10월. 반갑다. 이번 달 잘 지내보자 남겨주셨고, 아타카님이 가을 햇살 아래에 제 그림자를 벗삼아 걷고 있는데 10월의 첫날은 바람과 햇살이 어우러져서 저절로 휘파람이 불어집니다. 바람결에 맞추었어요. 10월도 잘 부탁드려요. 이거 뭐 오프닝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감성 듬뿍 담긴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루아님도 오랜만에 오솔길 걸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하고 산뜻한 바람 불어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10월의 첫날 주차나 함께하며 나아가 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10월의 첫날 행복한 평안한 건강한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연님은 식당에서 부대찌개 먹고 듣고 계시네요. 배가 너무 부르다고 배 두드리며 듣고 계시겠군요. 이병희 님이 10월이네요. 일주일 동안 죽을 만큼 아팠어요. 이제 70%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피검사도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속히 정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길요. 10월엔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하기. 아, 그래서 요즘에 좀 이병희 님 이 닉네임이 뜸하셨군요. 아이고, 이렇게 아프신 줄 모르고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올 정도면, 야, 이거 10월에는 예, 건강 회복하시는 거를 목표로 네, 잡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날도 추워지는데. 추억님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일 오후 건강검진 예약 있는데 벌써부터 긴장되고 떨립니다. 검진 잘 받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추억님 건강검진이 내일이군요. 며칠 전부터 떨린다고 저한테 사연 보내주셨는데 괜찮을 겁니다. 예, 무사해요, 건강해요, 이렇게 또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식도 하셔야겠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신디베리의 곡 믿음으로 가리라. 대구 범어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미국의 CCM 가수 니콜 로드먼의 에브리 시즌 전해드립니다. 가사는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절이 바뀌듯 자신도 새롭게 빚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인데요. 가을 부분 소개해드리죠. 서늘하고 건조한 가을이 찾아와 단풍으로 물든 잎들이 작별 인사를 건네네요. 주께서 심으셨던 모든 씨앗과 지금 이 수확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성가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범어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니콜 로드먼의 에브리 시즌, 모차르트가 작곡한 성가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노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된 삶을 강조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1편을 가사로 만든 곡 3곡 전해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창문의 찬양이었고요. 시편 1편 나무엔의 곡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성균 곡 복 있는 사람들 분당우리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신형균님, 푸른동사님, 금강초록님, 지금 이 순간님, 보라미님, 오사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윤희님은 세탁기 빨래하며 팝콘 튀겨 먹으며 방송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최여사님이 너무 좋아 여운이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찬양 선물 감사합니다. 전야곱님은 병원 갔다 오는데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두들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러브레터님도 10월의 첫날 쭉 함께 하겠어요. 가을은 온 세상이 너무 예뻐서 바라만 봐도 행복해져요. 동화 마을 속의 그림 같아요. 주찬송 식구들 10월엔 예쁘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봐요. 맞아요.

이런 날은 참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씨잖아요. SNS에 10월에 가볼 만한 곳들 떴는데 지역 곳곳에 어쩜 그렇게 예쁜 꽃밭들이 많은지 주말마다 짬 내셔서 다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니면 못 보는 거 아시죠?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4983번님은 사고 후유증과 알러지로 인한 콧물, 재채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10월 첫주 힘차게 응원합니다. 봄, 가을, 환절기 때 비염으로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또그 계절이 왔군요. 아, 또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서 괴로우실 텐데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키리님은 추석 후에 오늘 날 잡아서요. 이천 호국원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고 가족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지금은 대관령에 잠시 식사하며 방송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또 다녀가기 좋은 날씨에 날을 잘 잡아서 다녀오셨네요. 에이, 아버지는 잘 계시겠죠? 아타카님이 이곡 남겨주셨네요. 장윤영의 스파냐 3장 17절.

오늘 끝곡은 브레이브 소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한 송이 있기 때문이야. 10월의 어느 날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 누군가의 기도, 오래된 믿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 10월에는 우리 삶을 별처럼 빛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2: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인 걸 알고는 있지만 이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진짜 들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고 갈급해질 때가 있으시죠?
1: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2: 그러면 계속 그냥 시시때때때 쓰는 기도로 주여 이거 진짜 안 돼요. 나 뭐 이렇게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지 않으실까 싶은 형으로 잊을만 하겠지만 주여 그렇네요. 해야 돼요. 밥하다가도 주님 그때요. 그래서 잊을만 하실 때쯤에 계속
0: 깜짝깜짝 놀라시겠다.
2: 네.
3: 저 기도 순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서원 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르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우리 저한테 또 금식까지 한 끼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2: 네. 소리 없이 강한 것 같은데요. 네.
4: 근데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엉뚱한 데로 툭 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식은땀이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진짜 뭐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는 간구가 막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5: 네. 전 좀 불쌍하게 좀 하나님 제발요.
4: 맞아.
0: 네.
3: 근데 잠깐만 이런 게 그 기복신앙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 간절하게 원할 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게 맞아요?
2: 아 그래도 왜요? 그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안 그런가요?
6: 제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표현 듣긴 했지만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옛날 어른들에게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2: 아,
6: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속으로 나무 뿌리를 왜 뽑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0: 있어요.
7: 저는 일단은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0: 성경에서.
7: 네.
8: 저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 상대편의 그 상황과 반응에 따라서 입장과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0: 근데 약간 말이 조금 무섭게도 들려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답답한 마음은 또 문답 토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 기도에는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그런 형식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들어줘요? 뭐 떼쓰면 들어줘요? 근데 떼쓰면 들어주는 자식이 뭐 이기는 부모는 없대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자식을 이기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이 우리는 줏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지만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뭘 들어주시고 뭐를 안 들어주실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라 두드리면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제 그거는 산상보훈 안에서 쓰였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다른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같은 문맥 안에서 또 중언번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문맥은 조금 더 우리의 그 기도가 조금 기도빨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으려면 제자들의 삶을 살 때 그 산상보훈은 격려하는 거예요. 니네가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거 다 구해. 내가 해주지 않나 한번 봐봐.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근데 이제 아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서 찾아본다 그랬죠. 하나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그러고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십계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 40일, 40주야를 받고 있죠. 그 사이에 백성들이 뭐 합니까? 안 와. 어떻게 됐지? 큰일 났다. 우리 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근데 그게 보면 이상한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거는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그 신이다.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고 배운 게 애굽에서 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라고 한 건데 그거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깨는 거죠. 그 십계명은 위에서 받고 있는데 아래서는 그거를 깨.

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 하지 마.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이 되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맞아요 하나님 이 데리고 와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벌써 물 없다고 불만했죠. 네. 이 백성은 노예고 안 되겠어요. 우리 엘리트로 처음부터 완벽한 민족을 만드시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여호와가 구원한 백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가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호와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 그거 욕하는 거 저도 못 참고 여호와도 못 참으시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 이게 아주 케어 펀치예요. 뭐냐면 하나님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놓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진짜 보좌를 흔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삶과 죽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모세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가 정말 함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쫄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 말 다 들어줘요? 아까 아니라 그랬죠. 단호한 엄마, 또 질질 끌려가는 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아니냐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능력 있는 기도 또 쪼르는 기도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상보훈에 그 약속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가 일일 일용할 양식 일일 먹을 거 내가 기본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거의 뉘앙스는 그런 건 다 들어준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 중에 너무나 절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내일 먹을 거는 없지만 오늘 먹을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이어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뢰하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했을 때 하늘 보좌라는 것은 주재권이죠.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죠. 그런데 그것을 흔든다는 것은 그 뜻을 바꾸는 거, 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흔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 감동이 되게 한다는 이격.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지만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해버리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태도의 일치성 또는 일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받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태도와 또 나를 여기 찾아와서 누군가를 어려운 걸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내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감동을 하셔갖고 하나님도 태도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태도, 그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 그것은 분리가 안 돼요. 기독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입술의 기도,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일관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천하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은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 행동으로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사람 안 도와주는 거 보셨죠?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를 행위로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못했느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느냐, 철학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삶이 엉망인 거예요. 무리하게 짝이었고 교만하고 자기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아주 못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기도의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응답 수위의 자동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느냐, 어느 정도로 응답하느냐, 그거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남에게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어떤 삶의 수위를 누리고 싶은가, 그 수위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감동을 시키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느 수위로 대하느냐, 차갑게 대하느냐, 따뜻하게 대하느냐, 어둡게 대하느냐, 밝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수위를 조절하고 밝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자동결제 시스템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조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데 나타나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어때요? 완전 자동결제 시스템이죠. 대안은 그대로 대하죠. 야곱 자기 아버지 속였잖아요. 눈 어둡다고. 야곱의 남은 생애는 내내 속임을 당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보다도 삶의 태도 자체가 내 삶의 색깔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그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뭐 다윗의 생애, 그 자식들의 삶 다 계속돼.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원리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중에 특히 작은 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런 거죠.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간절히 구하라는 것은 너의 인격과 삶이 구하는 것과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례하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지워가 나왔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악을 자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텐데. 침묵 기도가 뭔가 더 고상한 방식 아닐까? 주여주여 부르짖는 거 요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 보시기에 수준 낮은 기도, 수준 높은 기도, 또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기도, 바르지 않은 기도, 뭐 이런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찡찡거리며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성경 최고의 기도는 마태복음 15장 이하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갑자기 3일길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세요.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굳이 일부러 3일길을 가셔서 그 사건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른 일 하신 거 없이 바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거든요.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3일길이면 먼 곳에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죠. 첫 번째 이제 1차 간구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1차로 지금 거절하시죠. 기도했는데 침묵하십니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계세요.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간구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어. 내가 거절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와서 이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두 번이나 주님이 기도의 간구에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의 입술에서 아주 처참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아, 얼마나 모진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엄청난 모욕이죠. 침묵과 무시와 논리적인 거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일전에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 이 여인을 대신하여 제가 열심히 항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니 결국 어차피 고쳐주실 거잖아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실 거면서 뭘 굳이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왜 조곤조곤 안 되는지 설명하시고 심지어 나중에 개들이라고 이렇게 모멸감까지 주십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종려나 너는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너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불쑥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딱 두 번째의 기도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침묵하셨을 때 아, 못 들으셨나?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기도 한 번 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랬는데 논리적으로 딱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나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돌아서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기도, 그 이유를 말씀하셔도 그래도 기도, 모욕적인 상황까지 와도 그래도 기도해요. 왜일까? 공고의 말씀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침묵하셔도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 기도 몇 번 해보고 왠지 느낌이 하나님이 안 돼 노라는 느낌을 주셨을 때마다 기도를 중단했을까? 정말 그 노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아니요, 저에겐 다른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번 기도해보고 노란 응답 주셔도 괜찮아, 내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지 뭐. 내 안에는 주님 외에도 다른

0: 다른 방법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사실 기도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간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순전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굳이 그 3일길을 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여러 도움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나의 유일하신 도움인가? 여러 도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주님밖에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노라는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조건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김윤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이 호소할 때, 그리고 김종인 목사님께서는 부스러기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조동철 목사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도의 자동결제 시스템이 작동된다 하셨는데요. 은혜도 많이 되고 수공도 되고 또 도전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이렇게 좀 도전이 되니까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서 이 보좌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고, 보좌를 흔든다, 요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의미를 좀 두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김윤희 목사님께 계속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는 건 그렇다면 잘못되거나 불가능한 기도는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일단 계시록에 보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죠. 어떻게 흔들죠? 흔들면 하나님 어지러워서 어떻게 되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성경에 나를 움직이는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써있진 않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를 통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동의를 해주시는가. 근데 이제 또 하나 아브라함 경우도 보면 불가능에 도전을 한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서죠. 또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면 되는데 50명,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더 안 갔을까? 10명 그 다음에 10단위로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0이에요. 더 못 가는 거죠. 깎아도 너무 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데어링하다는 말 하죠. 감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 부당하다는 말을 해요. 더군다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거 아니냐. 영어로 하면 do right. 하나님 옳은 일을 해야죠. 이게 정말 감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걸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걸 포기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조목쌤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거랑 정말 동의하는 게, 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것이 그냥 무조건 하면 내 뜻대로 막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면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라 그거는 그 제자의 삶의 문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 뭐 오른쪽을 때리면 뭐 왼쪽을 들이댄다든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의 많은

0: 과학자들이 이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살 수 없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위대해져요. 사실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거 듣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인간이 되고 아까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선하게 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추구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 뜻 우리 뜻을 너무나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 포기하고 여러분 뜻대로 계속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찾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일할 때는 아까 이제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죠. 기도해놓고는 딴짓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지 않을까.
1: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없거나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계속해서 간구하는 건 옳지 않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부스러기 여인처럼 끝까지 기도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건지 우리 김종인 목사님 응답 한번 해주십시오. 네.
2: 어떤 기도든지 사실 기도의 핵심은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얻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가장 기도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노라는 응답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소망과 소원을 묻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그런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세 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었고 성령님과의 소통이 가장 이렇게 깊었던 바울이었으니까 노라는 대답을 처음 주셨을 때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더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라는 응답을 주셨지만 여기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정말로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비슷한 예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몇 번 기도하십니까? 세 번 기도하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기도 중에 깨달으시지 못할 리가 없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처음에 노라고 얘기하셨지만 주님도 두 번이나 더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더 계속해서 간구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서 정직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노라는 응답을 주셨어도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왜 노라고 하셨습니까?를 계속해서 묻는 그 과정은 굉장히 건강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뜻을 꺾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 전혀 없이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상처는 나에게만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생기는 내 마음속에 괜한 나 혼자 받는 상처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을 마음이 되어 있다면 노라는 응답 속에서도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 질문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노라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스르바니 힐라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0: 완전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침묵했을 때 그만뒀다면 그다음에 논리적 설명했을 때 그만뒀다면 또 계축을 받았을 때 자진수할 때 그만뒀다면 이 여인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성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에도 계속 강구하는 게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하나님의 그 주재권, 결정권이 바뀌는 감동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절대로 안 돼 노후해놓고 바꾸신 게 이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그 노후 하나하나 한 것이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거든요. 다른 데서 내 믿음대로 따라 내 믿음 될자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소원대로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을 하였다. 이 말이라는 것이 나오게 지금 노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슬로보니 헬라의 문명권의 여인인데 그 유대인 남자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여 그 다음 말이 옳소이다 말. 주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자기 부정이고 절대적인 긍정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상아리 개들도 자기 부정이거든요. 상아리 개. 근데 그 전후 문맥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자기 긍정이거든요. 네. 누가 크냐고 하고 주님 말씀에 맨날 대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이 거절하시는데도 계속 기도함으로 신앙의 본질이 뭔지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우 형님 이야기한 대로 노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을 굽히고 내려놓을 겸손함만 있다면은 신앙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진다.
1: 아, 부스러기 믿음 너무 탐나네요. 그럴게요. 네,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조동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행한 대로 남에게 대접한 대로 하나님께 대접받는 그 기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0: 굉장히 많고요. 그 이제 삶이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부원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뭐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가지고 막 우박을 내리고 해서 뭐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이방인들 어쩌면 자기네들 자존심 다 상하게 한 사람들을 언약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라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은 행위적인 기도를 보시는 거죠. 가서 그냥 응답하시는데 막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끝인 줄 막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것이 곧 율법이여 선지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걸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붙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간절히 철야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억울해도 덮어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용서받고 제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는 길이고 사랑받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식사 식당에 식사를 해서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날 이제 학기 초 교재를 사려고 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리어카에 뭐 종이 같은 거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 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못 볼 걸 본 거죠. 신학생인데. 그러면 내가 이 만 원을 쓰는 거라고 저 할머니가 만 원을 쓰는 것은 돈의 가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거 없어도 교재 뭐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보면 되지만 저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하루 종일 이래도 몇백 원 못 벗거든요. 그 종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다 가서 할머니 이거 쓰시고 맛있게 따뜻하게 식사라도 드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책을 못 샀죠. 근데 다음날 김성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동양화 화백 중에 김학수 화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학생이나 누구 어려운 학생한테 학기 좀 책 사보라고 15만 원 주셨대요. 15만 원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내내 8번에 걸쳐서 매 학기마다 1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0: 이게 뭐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뭐 있으면은 꼭 만 원 빨리 꺼내줘야지.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기도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내 원수를 대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1: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내 입장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돌발 질문은 기도 실전편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저한테 네. 왔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 염려입니다. 네. 자,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알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봤다 안 해봤다.
1: 해봤다.
2: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이 뒤에도 있으니까 이건 네. 일단 가볍게 한 번씩 그 사연을 한 번씩만. 네.
3: 저는 요즘도 하고 있는 기도인데요. 약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 잘 안 먹힙니다.
1: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평안해 보이시는데 네.
0: 저 같은 경우는 막 절실히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있을 까 아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항상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받을 그릇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불의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전에는 그냥 뭐 그래도 이해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너무 불이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시편에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처리해 주셔야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방법을 찾아봤어요. 아무리 해도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억울함 당할 때 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진짜 하나님이 이건 말로 쉐어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멋진 방법으로 그 말씀 다윗 그의 적들에게 한 뭐 이런 방법들로 네. 해결을 싹 했어. 나도 놀랐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막 무슨 그게 아니라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럼 우리가 위대해지잖아요. 그죠? 남을 구하는 것이고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훌륭한 일이에요. 내가 위대해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봐도 너무나 이건 그런 거면 그냥 때를 쓰세요. 진짜. Why not?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면 경험들을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도 너무 많아서 못하시겠다는데 아마 그런 간증이 우리한테 다음에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나누는 네. 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 또 있어요. 네.
2: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 그런 건 없다. 네,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4: 두 개 다일 것 같은데 따로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마음을 변개시킬 때 거기 보면 여러 명이 같이 기도했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결심하고 그런 건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죠. 코로나 있을 때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문이 열리기를 그런 게 정말 있겠죠.
0: 네, 있죠. 히스기야도 정말.

0: 선지자가 와서 모든 걸 정리하시오. 오늘 이제 생명을 거둬갈 겁니다. 했는데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체면도 없으신지 그 선지자가 돌아 집으로 가는 길인데 돌려보내서 자기가 선포한 말을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응답하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강청할 때 그 과부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강청함을 위해서 응답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데도 끝까지 부르짖어서 내 아버지니까 응답해 달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오늘 이제 계속 이렇게 내용을 묵상하면 사실 모든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어차피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노라는 대답을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노라는 응답이나 상황을 주시면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묻고 왜 안 되는 거죠? 왜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의 뜻을 깨달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 네, 마지막 기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목사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기도도 좋은데 하늘도 감동시킨 그런 잊지 못할 기도가 주변에 있었다 없었다
0: 있죠. 저의 저에게는 그 어렸을 때 아까 말했던 그 김성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처럼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한 72세 뭐 이런 분이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정말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기도가 있고 없고가 이제 미국에 떠나 계시고 그때는 뭐 이렇게 연락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어느 갑자기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그 기도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침 드시고 나서 9시에 기도하시고 정신 먹고 또 기도하시고 저녁 9시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고 별명이 사랑의 권사님이에요. 그 빛과 소금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나오시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것은 정말 이 시대도 있고 얼마나 오래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 그 몇 년 전에 박성민 목사님이 이거 제일 잘 아실 건데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생각하니까 그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CCC 여름 수련회 이제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제주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앞에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너무 아름다운데 해놓고 보니까 거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글자가 예수였던 것 같아요. 아주 쥐저스라고 이렇게 이제 잘 보이도록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이도록 했는데 거기 시청인가 뭐 구청에서 그런 거 종교적인 거 보이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분들이 올 때마다 안개가 껴서 그 안개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오면 딱 끼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지 하다가 다음에 올게요 해갖고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하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집회를 이제 해야 되면 이제 영상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쓸모없는 안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청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다들 그건 경험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뭐 주민들도 오고 해갖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시작될 때에 맞춰서 안개가 정말 그렇죠. 정말 조금씩 거치더니 음악 밴드가 딱 올라가니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묘기다. 이렇게.

0: 그런 적이 있습니다.
1: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담당하면서 저희 청년들 단기 선교로 이제 공주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연합 집회를 저희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섬기게 됐었고 이제 이틀 저녁 집회 이제 강사가 이제 저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좀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이렇게 있어서 당연히 기도했죠. 첫날 집회 때 당연히 기도하고 뭐 팀하고도 기도하고 했는데 아, 첫날 집회 때, 뭐, 말씀,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아이들 집중도 안 하고, 전하는 사람이 알거든요. 내가 지금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 막 힘들고, 애들 산만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집회가 오늘 너무 두렵기도 했고, 정말 그 기도의 간절함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 집회에 은혜 주세요 했지만,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제에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때 정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막 해서 정말 간절하게 저희 팀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아마 기억에 점심 저녁 다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짓가랭이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두 번째 저녁 집회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날하고는 너무나 다른 영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순간들을 하면서 제가 알게 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의 힘으로 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 얘기 서로 기도 생활 나눴던 것들에서 어떤 점들을 고치고 또 어떤 점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많이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도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도 힘차게 외치고 예, 끝내도록 하죠.
3: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백발백중
4: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 되는 시간 올고 와우.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다.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거 다 내 거지 뭐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 또 내 일 또는 내 돈과 내 재능 내 가정 내 친구 등등등 그쵸? 이걸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밤사이 내린 비로 부쩍 좀 쌀쌀해진 10월의 첫날 아침이 열렸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시금 좀 조용히 고요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아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쵸?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을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목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들으면서 2026년 10월의 첫날 10월 1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오늘도 좋은 아침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을가을한 첫날이에요. 우리 레이나 차님도 와주셨고 우리 유니스님 와 빛나는 10월이네요. 그리고 제법 쌀쌀합니다. 다들 컨디션 관리 잘하셔요. 따뜻하게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어제 저녁쯤에 갑자기 파주 지역에는 막 번개 치고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막 내렸거든요. 예. 근데 그 비가 개고 맞이하는 오늘 아침은 어떤 그 상당히 싱그러운 그 느낌? 예. 실제로 또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요. 또 공기도 어떤 맑음 그 자체. 예. 너무 좋습니다. 쾌청하죠. 조이님도 출첵 남깁니다. 10월의 첫날 샬씨를 들으며 함께 열어가네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10월에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요셉님 10월을 맞이하면서 9월 애쓰고 수고한다 수고 많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칭찬해 보면서 10월엔 또 어떤 은혜가 넘쳐날까 기대가 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그쵸? 하나님이 그 만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예, 부어주십니다. 새날의 만나를 주시듯 그쵸? 예. 오늘 또 10월의 첫날인데 또 이렇게 좋은 날 의미 있게 우리 샬씨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예. 마운틴 사나님도 아 가을 하늘 좋네 멋진 10월 시작하셔요 남기셨고 0575번님께서도 문자 사연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란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충성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주주맘님도 와주셨고요. 더 파래진 하늘. 그죠? 고윤희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불꽃남자님께서 10월의 첫날 오늘 사랑하는 딸 주아의 13번째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 주셔요. 꼬물꼬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 13번째 생일이면 지금 6학년 아니에요? 주아야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주아는 알지? 아빠의 1등 최고의 보물이란 거. 야 그래요. 주아 이름처럼 주를 아는 자가 되길 기도할게. 최고로 사랑해 우리 딸 하트라고. 아 그래요. 주아야 생일 축하해. 아빠랑 요즘 잘 지내고 있지? 6학년쯤 되면 이제 약간 사춘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빠랑 뭐 허물없이 스스럼없이 막 스킨십도 하고 예, 그렇게 지냈다면 약간 이제 예, 거리를 좀 두는 그런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좋아요 생일 축하해 학교 잘 다녀오렴 예, 좋은 날 보내

보내길 바랍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자 10월의 첫날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뭐 소소한 삶의 일상 뭐 크고 작은 고민들 다 남겨주셔요. 김영미가 부르는 요곡 함께 나눕니다. 비 온 뒤 개인 하늘.

써니 값없는 은혜 들었고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까지 세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선한 이웃님도 와주셨고 페퍼민트님 또 우리 주안의 별빛 은정님 저요 오늘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어요. 약간 긴장되지만 또 막 설레는 거 있죠? 잘 해내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첫 출근 새로운 직장 예. 10월의 첫날에 또 날씨가 일단 어떤 응원해주는 것 같은 굉장히 밝고 시원한 아침입니다. 예. 밝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좀 전하시면서 잘 적응하는 그 시간을 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정님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이번엔 어여쁜 은주님도 와주셨네. 예. 오늘은 국군의 날 78주년 맞는 날이죠. 집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우리 GP, 뭐 GOP,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쵸. 오늘이 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맞습니다. 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우리 강인한 국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죠. 예전에는 10월 1일 날 국가 공휴일이기도 했는데, 그죠? 우리 애청자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지금 군복무를 하면서 이 국토 방위를 위해 어떤 젊은 날, 이 청춘을 또 바쳐서 예, 그 의무를 다하는 아들들 있잖아요, 딸들 많을 텐데 모두 예, 무사히 군생활 하시고 전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나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마 오늘은 군대에서도 특식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장병들을 위한 날이니까 오늘은 군인들이 또 최소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병들은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정비하는 그런 날로 보내지 않을까. 특식도 먹고. 예. 혜영님 저희 아들도 국방의 의무를 마쳤지만 이분들의 노고가 없다면 나라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예. 혜영님 와주셨고 이사벨님은 딸이 아침마다 꼭 CBS 찬양 방송 들으라고 태블릿으로 챙겨줘요. 오늘도 찬양으로 행복하게 하루 시작합니다. 송정훈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트 5개. 예. 별이 5개, 하트 5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애정을 보여주셨고 따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예. 또 아침에 이만한 방송도 드뭅니다. 그렇죠? 뭐 여러 CCM 찬양 이걸 엄선해서 선곡해서 전해드리죠. 가끔 이제 곳간이 채워지면 또 선물도 쫙 드리죠. 어제처럼 예? 또 잠 깨워드리죠. 이런 방송이 드뭅니다. 아침에 생방송으로 만나죠. 그렇죠? 예. 닉네임 하은이님께서 어제는 전기장판 1단계 틀어놓고 잤습니다. 경산의 하늘은 좀 흐려요. 안개도 자욱하게 깔려있고 10월의 첫날 주님 안에서 다들 행복하시길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아이들은 거실에서 요즘에 좀 자거든요. 근데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그 약간 쌀쌀한 찬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제도 기온이 떨어졌고 오늘은 더 떨어졌대요. 오늘 또 국군의 날이니까 피아월십에 십자가 군병들아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우리는 군사 들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피어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여사님께서 국군 아저씨께 라고 시작하는 라떼 시절엔 학교에서 위문 편지 국군 장병 아저씨께 꼭 편지 썼잖아요 우리 라고 또 옛 추억을 아 또 꺼내주셨는데 있었죠 이렇게 진짜 저도 초등학 국민학교 시절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니까 한 9월 정도에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냥 얼굴도 모르는 그쵸 이름도 없어요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하는 위문 편지 아 이거를 약간 의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예. 국군 아저씨께. 사실 아저씨 아닌데. 20대 초반. 예. 진짜. 아무튼. 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편지를 선생님이 이제 쓰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 위문 편지 쓰는 시간이야. 라고 이제 한 시간을 딱 주시면 그 시간에 편지지 다 이제 받고. 쓰기 시작하죠. 예. 그 학생들이 다 뭐 그냥 꾸역꾸역 예. 때로는 정말 군대에 가 있는 삼촌을 생각하며 아, 이렇게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장병들에게 전달을 했죠. 근데 국군 장병들도 그걸 랜덤으로 봤습니다. 예. 그냥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 쓴 편지를 딱 보면서 진짜 위문을 진짜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그때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진짜 있었어요. 그만큼 또 나라를 지키는 그때는 또 군 복무 기간도 얼마나 깁니까. 아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 진짜. 예.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문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먼저 배웠네요. 그치. 위문 편지도 배웠고 가족의 날 달 때는 이제 부모님께도 편지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요즘은 뭐 위문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 자체를 많이 안 쓰게 됐잖아요. 많이 그냥 문자나 톡으로 보내게 됐고 와 진짜 몇 년 전 추억을 우리 최 여사님께서 전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생각나요. 저도 진짜 썼거든요. 근데 진짜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 쓰기 싫었는데 아, 쓰라고 하시니까. 스칼렛 오하라 21님 우리 둘째 아들 진경민 일병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 무탈하게 군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전하며 라고 아 우리 진경민 일병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국군의 날. 7711번으로 문자 사연 주셨는데 늦게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저의 첫 차는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하는 차지만 아 차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거든요. 예전엔. 근데 지금은 약간 무감각해졌달까. 그러다가 시동이 어느 순간 안 걸리는 거예요. 오, 그 이후로는 이제 시동이 걸려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예, 또 제목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한 것은 없네요. 이렇게 예, 라고 야, 사연을 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을 들으시고 예, 또 관련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도 그 중고차로 첫 차를 샀는데 데려온 녀석이 경차예요. 예. 똑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손으로 이렇게 딱 접어야 하는 그 차인데 잘 타고 다닙니다. 아주 대단히 만족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차는 사실 뭐 불편함 없이 나를 목적지까지 내가 타고 갈 수 있으면 오케이. 예. 뭐 더 큰 차, 더 뭐 브랜드 차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족하면서 잘 예. 또 아내가

하더라고요. 고맙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이제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비교하면서 또 때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사실 차는 잔고장 없이 잘 달리면 그거면 족하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머, 추억님께서 위문편지 사연 들으니 제 지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들 부부는 위문편지를 쓴 친구랑 인연이 돼서, 어머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연 남겨요. 지금은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와,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랜덤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어떤 실처럼 연결이 돼서 가교가 돼서 서로 이제 뭐 연락처를 주고받고 약간 예전 펜팔 문화도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됐나 보다. 연결 발전했나 보다. 예. 와. 이것도 정말 큰 인연이네요. 대단합니다. 우리 임소연님께서는 이곡 신청하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히스 킹덤 뮤직 아 맞다 들었고요. 러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보배님께서 군입대한 아들이 오늘 일병 단대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아, 오늘 진급하는 날이구나. 저도 잊고 있었던 감정인데 진급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야, 짝대기가 무려 두 개 일병 1등병 축하합니다. 예. 월급도 오르고 예. 이제 2등병들을 보면서 약간 아 그래요 일병 예, 오늘 진급하는 날 축하합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듣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잭 캔필드의 우리는 다시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신다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상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습관대로 하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틈틈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일할 힘과 의욕을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니 늘 당당하게 하시고 또 그만큼 다른 이들도 소중하고 귀하게 대접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지선 너는 아름다워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10월의 첫날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온맘 다혜님 바람이 상당히 차게 느껴지네요. 독감 접종하러 서둘러 갔는데 목요일은 오후 진료라 문을 열지 않는데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방송 듣습니다. 이따 다시 와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이제 독감 또 코로나 백신 접종 한창 진행 중이죠. 예. 그래요. 이거 잘 살피셔서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39번님께서도 훈디 국군의 날이 이제 공휴일에서 평일이 되면서 잠깐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 복무기간 건강히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또 격려의 마음 보내주셨고 행복한 엄마님은 오늘 성경 필사전 가거든요. 아 저희 CBS 사옥에 오시는군요. 근처에 혹시 먹을만한 식당이 있을까요? 육류는 못 드십니다. 갓난 아기가 자는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해서 필사전 관람한 후에는 밥을 먹고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 안에서 좀 편안하게 올 수가 있다는 예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다녀오신 분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남기셨네요. 예. 일단은 저희 그 방송국 근처는 식당은 많아요. 예. 저희 회사 사옥 맞은편에도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다양합니다. 뭐 한식, 뭐 일식, 중식 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걸으면 죽집도 있고요. 예. 한번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좋은 방문 되셨으면 좋겠네요. 데이비드님, 오늘 아내가 눈 수술하는 날이에요. 잘 되길 바랍니다. 딸들과 동생들도 함께 기도해요. 남기셨는데 아 우리 아내님, 아내분 잘 수술 결과 또 있기를 바랍니다. LG가 부르는 지금부터의 나를 준비했고요. 심플리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꾸미는 자유,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었고요. Simply for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에레즈였습니다. 지금부터의 나를까지 세 곡 들었고요. 우리 닉네임 미키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올리브님, 가을이 깊어지는 아침. 나뭇잎들도 벌써 막 알록달록, 예, 옷을 갈아입는 애들도 보입니다. 예, 코스모스 꽃들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남기셨고. 우리 미니미니아님께서, 아하, 오늘이 국군의 날이었군요. 우리 집 둘째 녀석이 지금 군복무 중인데, 특급전사가 되면서 2개월 조기 진급한 상병, 오? 와. 특급전사 이게 그 여러 단계를 다 통과해야지 주어지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그 진급이잖아요. 그 뭐 사격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체력 단련, 그 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뭐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걸 또 잘해야 되고, 뭐 필기 시험 같은 것도 볼걸요? 예. 군대에서도 그거 이제 잘해야 되고, 주특기 분야도 잘해야. 야, 이걸 다 탁월하게 잘 어느 일정 이상 그 퍼포먼스를 보여야 얻을 수 있는 명예인데. 와, 특급전사시군요. 대단합니다. 아들에게 국군의 날 기념으로 용돈 보내줘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그, 특급전사 이런 게 만약에 있다. 사실 저희 때는 이런 제도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다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진급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미니미니아님도 와주셨고. 러브유님께서도 좋은 아침, 10월의 첫날. 날씨는 흐린데 조금 추워졌고, 하지만 아침 러닝으로 달리면서 방송 듣습니다. 라고 또, 예, 고막 친구로 첼시를 택해 주셨네요. 러브유님. 안전하게 잘 달리시고요. 1264번님께서도, 아이고, 예, 감기 걸리셨나 보네. 콜록콜록. 환절기 알림입니다. 감기가 징하게 그냥 걸렸어요. 조심하셔요, 다들이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그죠?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는 이제 남겨요. 민주맘 님도 와 주셨고, 우리 순시미 님께서도 출첵. 아, 야구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가을 야구로 가는 이제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10월이면 이제 뭐 와일드 카드 결정전, 뭐 플레이오프 있죠. 포스트 시즌이 이제 한창 진행되니까. 예, 축제죠, 축제. 늘 주님과 함께님, 슈슈빌님, 예, 많은 분들 듣고 계십니다. 찬미월십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준비했고요. 그 전에 박정현, 고개 들어.

송정비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참미월십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앞서 박정현 고개 들어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틴 로제는 저서 경험의 멸종에서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 인간은 육체적, 현실적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로 최적화된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고통, 실패, 지루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물리적 시간과 뜻밖의 만남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머뭇거리는 일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온몸으로 견디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실패와 기다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끄러운 정보나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는 이 신앙의 신비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어지며 그분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입니다. 효율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기술 문명 한복판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참된 기쁨과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현관웅 내 주님 손안에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플루트님도 어머 이 곡은 전주부터 너무 좋아요. 원곡 버전 영어 버전도 좋고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예. 현관웅의 내 주님 손안에 My life in is in your hands 죠 원곡이. 예. 전해드렸고 오늘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글이었어요.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 실패도 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더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감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예. 그 AI 시대에는 사실 물어보면 다 막 솔루션을 주니까 최적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최적화되고 기다림이 없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AI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이야, 우리 기쁨이님께서 빛과 소금교회 이영순 집사님 생일이거든요. 축하해 주셔요. 라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낸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영순 집사님 축하드려요. 라고 우리 기쁨이님께서 사연 또 보내주셨고 백합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이 10월에도 좋은 결실을 풍성히 안겨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늘도 예쁘고 저 등산하고 왔는데 도토리 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하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참 산에서 열매 떨어진 거 막 그 죽잖아요. 밤이나 뭐 도토리. 이게 사실 그 산림 소유자의 허락이 없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대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야생동물의 먹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단 채취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예. 네, 많이 떨어지죠. 이제 밤도 떨어지고, 은행도 떨어지고, 뭐, 예. 도토리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홍순관 이 곡 듣죠? 생일 축하.

10월의 첫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다들 샬롬 하셔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0: 이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4: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3: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에 떠는 이 없이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평화의 기도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지구촌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박형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만세반석 열리니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어제는 9월의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9월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정호님께서도 또 보라미님께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은혜샘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새로운 달 10월에도 건강하고 샬롬 하세요 하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자님께서 기도문 또 올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제가 누리는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아, 지금 여기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브라이트만 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님께서도 당구 님께서도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게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 사고 나셨었나 봐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주인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주신 아들 유빈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승빈 품으로 불러 쓰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와라님께서 청하신 광야를 지날 때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안성진의 찬양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이어서 김명선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오늘은 모든 생명을 위한 의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가치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과 목적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의와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다같이 넘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것은 포기하거나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면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생명이 가득할 때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 같은 공의가 세워집니다. 창조절을 보내며 지극히 작은 한 생명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은숙의 음성으로 어둠밤 마음에 잠겨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프리지아님, 뉴질랜드 딸이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청하신 곡 함께 합니다. 장윤영의 야베스의 기도 들으시고요. 열치님께서 신청하신 공감하시네 범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열을 칼같이 맞추어 걷는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며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고 에어쇼를 선보이는 시가 행진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칠 광경이다. 그러나 그걸 보는 군인과 그 가족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는

모르겠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자부심 있는 군인에서 시작한다. 신뢰와 응원을 넘어 장병의 생명과 일상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남의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김정과 일천번제가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보내드린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묵희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글을 청해 주셨는데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현장음이 많이 강하네요. 그래서 대신 부니엘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간헐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해 주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송승현의 찬양 주가 돌보시리 함께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10월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도 요셉 형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형의 죽음을 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늘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셉 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형을 돌보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0: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크 트래버스 박사는 하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기대되는 일 하나를, 저녁에는 또 오늘 잘 된 일 하나를 잠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라고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좋은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었던 한 끼, 잠깐의 웃음. 내일부터는 아쉬웠던 일보다 잘 해낸 일 하나를 먼저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긍정으로 가득 채워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CCN 캠프 항상 끝인사로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라고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어떤 기대로 오늘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캠프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어떠실까? 10월에 첫날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새로운 출발 10월의 첫날 오늘 또 공부방이 마련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찬양도 배워보는 시간 그리고 정말 항상 웃음을 주시잖아요. 큰 웃음으로 오늘 캠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10월 첫날이기도 해서 좀 넉넉하게 모범생들을 뽑아주실 예정입니다.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윤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발자욱 행복의 열쇠. 감사로 하루를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은 행복의 열쇠를, 황금 열쇠를 다 갖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이 10월에 정말 감사로 그 행복의 문 하나하나 황금 열쇠로 잘 열어가시기를 긍정의 힘 외쳐드리면서 오늘 정말 언제나 만나 뵈도 늘 긍정의 힘

0: CCM 공부방 10월의 첫날. 자, 오늘 첫 수업 시간인데요. 두 분 선생님, 제가 긍정의 마인드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까?
1: 네, 충성! 주쌤입니다.
2: 네, 김긍정 인사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자, 두 분과 함께 정말 공부방 오늘 또 어떤 곡을 소개를 해 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고, 오늘은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서 정말 모범적인 우리 각각 세 분씩을 우리 학생들을 네.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거.
1: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2: 선곡보다 네. 이렇게 선물 드릴 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숙제를 드렸으니까 네. 세 분씩 모범생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새콤달콤한 건강하게 감기 이겨내시라고 레몬차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드릴게요.
2: 자, 아주 새콤달콤 주신다는 줄 알고.
0: 아,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네. 레몬차를 선물로 드리고, 자, 오늘 지난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악 찬양을 추석 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 한 분은 그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우와. 그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곡을 신청곡으로 나중에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2: 안 걸려있을 텐데 신청곡.
0: 대단하신 분이죠. 그 앨범을 다 찾아서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들어보셨다고 하셔서 정말 박수를 우와.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워낙에 또 저희가 좋은 곡을 추천했으니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렇게 좋은 곡을 네, 추천을 해주실 텐데,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 네. 미리 혹시 우리 군 장병과 관련된 곡을 선곡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아까 막 십자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곤란하고요. 사실은 국군의 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었는데.
2: 그래요?
1: 네.
2: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2: 네.
1: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좀 씩씩한 노래들로 가죠. 그러면.
2: 네. 지난 추석 때 좀 가장 한국적이고 좀 전통적인 걸로 다뤘어서 오늘은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요 늦은 밤에 그동안 들어오셨던 거와는 좀 다른 강렬함이, 군인들의 씩씩함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 장르, 락으로 오늘 그렇게 풀어갈 텐데요.
1: 사실 가을밤에는 좀 촉촉한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푸근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좀 락앤롤로 가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락앤롤을 기대를 하면서, 자, 어떤 곡을 그러면 먼저 김쌤께서.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주쌤께서.
1: 네. 네. 작년 4월에 발매된 더 워시베이블의 예수는 나의입니다. 이 팀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스튜디오 앨범들을 주로 발표해 왔었는데요. 이 곡은 보다라는 이름의 두 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수록곡으로 좀 더 날것의 사운드가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인 제일교회 소속 팀인데요. 더 워시베이블은 2019년에 첫 싱글을 발표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팀입니다. 그 잘 아시는 노래들, 성시경의 거리에서 네, 들어보셨죠?
0: 네.
1: 그리고 정인의 오르막길, 이런 곡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작곡한 이근호님이 이 팀의 작곡가 겸 프로듀싱을 맡고 있고요. 또 마커스 출신의 이신혜님이 워십 리더로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주력분들 외에 또 다양한 젊은 멤버들이 곡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이 팀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들으실 예수는 나의 곡도 이 팀의 기타리스트인 최성빈 님이 만든 곡입니다. 안하민 님이 노래했는데요.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주제로 아주 락킹한 사운드를 담아낸 곡입니다.
0: 네. 더 워시베이블 예수는 나의 오늘 공부방 첫 번째 곡입니다.

0: 워십 에이블, 더 워십 에이블의 예수는 나의, 굳이 끼워 맞히자면 오늘 국군의 날 군가 같은 곡을, 아니 너무 힘차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신나고. 네.
1: 미리 맞춰오지 않았어도 네. 이렇게 맞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2: 네. 모든 것이.
0: 네, 정말 마치 아까 너무 큰 은혜네요, 정말.
1: 그 대화창에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막 기계가 느껴지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렇게 기분을 진작시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연주였습니다.
0: 네,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정말 뭔가 힘이 필요할 때 나에게 응원가 같은 그런 네. 곡을 신청하고 싶으실 때 예수는 나의 이 곡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서 갑자기 막 웅장해지는 가슴. 네. 아니 우리 김쌤 계속 지금 손을 아우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주. 자, 오늘 이렇게 좀 힘찬 찬양을 들어봤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도 이렇게 좀 힘있는 곡일까요?
2: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굉장히 전 소프트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강렬한. 강렬함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소개할 텐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이제 팀은 아니고 민킴이라고 하는 솔로 아티스트예요. 기타리스트이시면서 혼자 예전에 우리 김수철 씨처럼 모든 음악을 거의 혼자 많이 메이킹을 하시는데 이분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걸쳐서 이렇게 10개의 싱글을 발매하신 분입니다. 락 사운드를 잘 내지도 않지만 대놓고 정말 전면에 락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잘 없는데 네. 네, 그런 면에서 되게 희소성 있는 아티스트시고 너무 잘하시고 네. 이 분야에서 거의 최강자에 가까운 분인데 안타까운 거는 2023년 이후로 새로운 곡이 발매되지 않고 있어요.
0: 네. 네
2: 그래, 그렇게 뭔가 사라져간 건 아니지만 너무 귀한 분을 CBS에 존재하지 않고 계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곡, 2021년 9월 9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뭐 내용은 정말 예수

0: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뭐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좀 사운드에 집중해서 오늘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쯤 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첫 번째 곡도 거의
0: 첫 번째는 귀염귀염한 노래고요.
1: 아 정말 그렇습니까?
0: 아 정말로.
1: 네. 오, 네.
2: 민키민 같은 경우에 네. 기타리스트이시면서 이렇게 노래도 보컬로서도 훌륭하시고 네. 심지어 이번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큰 키에 너무 멋진 그 외모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0: 저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1: 아, 네.
0: 아주 훌륭한 외모를
1: 갖고. 네.
0: 오늘 긍정의 날입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2: 그렇죠. 얼어버렸어요, 제가.
1: 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민킴 그 성함이 그러면
0: 이게
1: 김민.
0: 저희도 아까 상의를 해봤는데 네. 김민님이셔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 김 무슨 민이어서 민이라고 네. 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민킴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 네네. 민킴 예수 그리스도 아주 네. 직관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또 아주
0: 강렬한
1: 찬양이라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0: 와, 정말. 제가 제가 캠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 역대 최강. 예. 예수 그리스도. 거의 그 예전에 CCC 백문일답
1: 그런 느낌이 있죠.
0: 그런 느낌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그리스도.
0: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강렬하게. 사운드에 기타 치고 무대 위를 막 날아다니실 것 같은 그 상상을 했어요.
1: 그 저도 나름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요. 제가 30년 전 CBS의 이 캠프를 통해서 접했던 수많은 해외 음반들, 음원들 중에서 아티스트들 중에 페트라라는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페트라가 저는 좀 연상이 됐어요. 네. 막 그 강렬함. 네. 근데 그런 걸 요즘은 국내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존하는 아티스트인데 네. CBS에 등록조차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참 속상한 일 아닌가.
0: 그런데 선곡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어요. 이 시간에. 네. 그래도 이렇게 공부방에 네.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네. 게시판에 보니까 네. 민킴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세요. 정말 그
1: 수준이 많이.
2: CCN 캠프에 네.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1: 요 곡을 사실 요 밤에 틀어도 되나 고민이 네.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 좀 송정훈 아나운서께서 아침에 활기찬 출근길을 위해서 자 오늘 하루의 주인은 네.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가서 신청 좀 해주세요.
0: 이렇게 된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추석 때 또 샬롬 CCM 특집에도 또 아니
1: 그랬죠. 제가 목요일 아침 저녁
0: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나 봐요.
1: CBS의 남자.
0: 네,
1: 아 그때 네. 나가고 나니까요. 네. 송정훈 아나운서께서 많이 회심하시고 네. 이렇게 그때 네. 소개했던 노래들을 많이 또 소개하시더라고요.
0: 네, 아 근데 정말 정말 신선한 자극을 주고 계세요. 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고인물이잖아요. 31년째 고인물이고 네. 네, 아주 큰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 톤을 이렇게 맞춰서 하죠?
0: 너무 빨리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금방 배우시고. 그러니까. 자, 오늘 너무 열정적인 또 네. 우리 모범생들이 많이 오셔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드리고 싶지만 세 분 세 분을 해서 여섯 분께 그래도 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차 상큼하게 드시라고 레몬차 선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고심고심 하셔서 세 분씩 예,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2: 먼저 오늘 좀 신나는 노래를 틀어드렸더니 밤에 뛰쳐나갈 기분이 든다고 지금 큰일 날 말씀을 하셔서 네,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김세은님.
0: 네.
2: 그리고 계속 두 곡 찬양 나가는 동안 계속 게시판에서 춤춰주신 우리 잠파오님.
0: 네.
2: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두근두근 하시다고 해주신 우은주님.
0: 네. 네. 세 분 모범생 선정되셨고요. 또 김쌤.
1: 네. 저는 문자로 보내오신 영육구원님.

0: 네.
1: 그리고 김선민님.
0: 네.
1: 상상 이상 아주 좋다고 얘기하시고, 김건호님. 보이는 라디오를 좀 이렇게 원한다.
0: 네.
1: 아, 이 빛나는 외모를, 아, 빛나는 게 머리가 아니라 이따 빛나는 외모를. 아, 움찔했네요.
0: 조심하셔야 돼요. 네.
1: 아무튼,
0: 네. 네.
1: 그런 날이 오겠죠.
0: 네. 네. 자, 지금 이름으로 불러드렸어요. 원래는 아이디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지만, 우리 두 분 쌤은 지금 게시판을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1: 네.
0: 우리 학생 이름 명단으로 불러주셔서. 자, 이렇게 여섯 분께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강렬한 찬양으로 두 곡을 들려주셨는데, 보너스로 준비하신 곡도 이렇게 강렬한 곡일까요?
2: 사실 좀 저희가 진정시켜드리고 가야 됐어.
0: 뛰쳐나갈 것 같아서.
1: 병 두 개 주고 약 하나 주자. 약간.
0: 아,
1: 왜냐면
0: 네.
1: 사실 지금 보니까 이런 신나하고 강렬한 거 요즘 너무 없어서 아쉽다 하시는 네. 반응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살짝 쫄아서 야, 네. 이런 거 틀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네. 입막음용으로
0: 네.
1: 되게 은혜로운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0: 네.
1: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송가를 들려드릴 건데요. 참 아름다워라.
0: 네. 아, 요즘 다 어울리는 곡이잖아요.
1: 네. 근데 뭐 다 아는 노래인데 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노래 들으시면 다 눈물샘이 터지실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 새 노래를 이렇게 쭉 지하철에서 듣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아, 막 눈물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게 어떤 곡이냐면 박영금 할머님의 노래인데요.
0: 네.
1: 9월 16일 날 발매됐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노래죠. 일제강점기와 6.25를 이렇게 거쳐오시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어린 나이부터 많은 고생을 겪으셨던 이 할머님. 뭐 소중한 가족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일하시면서 자녀들 돌보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오셨던 할머님인데, 세월이 흘러서 치매와 말기암으로 이렇게 아프신 상황에서 육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셨대요.
0: 네.
1: 암이 전이돼서 호흡조차 힘드신 가운데서 직접 녹음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셨다고 하시는데, 이 설명글에 이걸 보면 제 추측인데 끝까지 그렇게 찬양하셨습니다 하시는 걸 보면 이미 작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투병 중에 사실 노래를 잘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음도 막 틀리고. 근데 저는 올해 들었던 그 어떤 찬양보다 값지고,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할머니께서 여름에 더운 날 자신의 무릎에 저를 이렇게 눕히시고 부채질 해주시면서 찬송가를 불러주시면서 저를 재워주셨거든요. 이 찬양 듣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네.
2: 이 밤에 저희가 너무 화끈한 이 노래들을 찬양들을 들려드리다가 갑자기 눈물샘 돋는 찬양을 들려드릴 건데, 아무튼 좀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반전 보너스 곡까지 아주 두 분 쌤의 정말 놀라운
1: 기쁜의 날이라
0: 네.
1: 반전
0: 네네네
1: 아, No 네. War
0: 네. 반전 네네. 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백문일답이 담겨 있는 곡이죠.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또 앞서 박영금 할머니의 참 아름다워라, 많은 분들이 우리네 할머니의 목소리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CN 공부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맞아요, 저도 혼자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조용조용, 우아하고 지적인 것을 선호하는 제가 이렇게 많이 웃는 그 코너는 또 따로 없잖아요. 물론 또 금요일에도 CCM 잉글리시 목사님께서 너무 짧게 있다 가셔가지고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여러 다채로운 신곡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많이 웃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모범생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부 십자가 그늘 아래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뮤직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 잘못된 대답을 함으로써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가현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인간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양자론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 구별된 위격으로 보지 않고 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해하는 양태론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오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생각에 맞게 단순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운 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 필요에 따라 역할만 다른 한 분처럼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세워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두 곡 모두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명가님께서 10월의 첫날이에요. 늘 긍정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살아라 살아내라 괜찮다 다 괜찮다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오늘은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전해드렸고요. 8277님께서 국군의 날이라 강한 남성의 노래가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가 더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시며 이상현의 내게로 무너지라 써주셔서 오늘 아주 호소력 있는 분위기 있는 목소리 2부 시작해주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추억님께서 국군의 날로 사행시를 써주셨어요. 국가를 지키는 귀한 손길 위에 군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의로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또 국군의 날 오늘을 기념하는 사행시 감사드려요. 푸하님도 국군의 날 맞이해서 십자가 군병들아 군인 아저씨 막둥이 동생 항상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항상 국군 장병 아저씨라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뭐 저에게는 아들뻘 되는 그런 우리 정말 멋진 청년들 응원하고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또 정말 평생을 나라를 지키시는 수고하시는 손길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존경의 마음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승리하였네 접속곡 준비했는데요. 옹기장이 찬양선교단곡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라파 준비하고 있어요. 0989님께서 남편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 일만 하셨네요. 73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해도 농장님께서 라파의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며 지난 화요일에 뇌출혈로 응급실 갔던 제부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진주가 부르는 여호와 라파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위에 십자가 군기 승리하였네 접속곡 들으셨고요. 진주의 여호와 라파 맞습니다. 난 괜찮아를 불렀던 그 파워풀한 보컬 진주 씨가 CCM 앨범에 처음 참여를 하셨다고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대로죠. 또 위러브의 사랑을 나눠요까지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스티븐 님께서 10월 시작하며 CCM 게시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이에요. 7843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온 며느리 전도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사연 주셨고 김숙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품속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 하고 오셨군요. 위로를 전합니다. 많이 많이 그리운 날들이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천국으로 여행 가신 그 모습 기억하시면 조금 위로가 또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217님께서 처음 듣는데 처제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만난 지 6개월 아직 믿음은 약하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시길 앞으로도. 수현님. 은영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은영님 목소리 듣네요. 10월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가을 옷정리 중이신가 봐요. 1108님께서는 작품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어반 스케치 배운 지 만 1년 감사 전시회를 합니다. 여성 아마추어 작가들 50대부터 7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작품 두 점씩 액자에 넣어 감성 카페 벽돌벽에 걸어두고 모두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그린 짙은 가을 풍경을 처음으로 김은영의 CCN 캠프에 보내드려요 하셨는데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짙은 가을 풍경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될 것 같은데요. 4913님께서 CCN 캠프와 가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더욱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시며 10월이면 그냥 떠오르는 노래라고 동방현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써주셨어요. 오늘 신혜숙님도 10월의 어느 멋진 첫날을 정말 근사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오셨네요. 역시 동방현주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10월 첫날이니까 이 곡으로 함께 할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동방현주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말 10월에는 이 곡 아마 각 프로그램에서 많이 선곡하겠죠. 배송이의 내가 꿈꾸는 그곳, 약간 비슷한 결의 찬양이었는데 8283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여호와를 보라 C5 워십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진영님께서 써주셔서 오늘 옥신옥신 쑤시고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출장, 납품 준비 힘든 하루셨다고. 0702님도 급경사로 휠체어 봉사하면서 낮은 자세로 계속 이동해서 얼마나 더 힘드실까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욱신거리는 통증, 봉사에 대한 감사한 훈장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써주시면서, 오늘 국군의 날이니까 여자 아이돌처럼 예쁜 찬양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갑자기 여자 아이돌 하니까 예전에 러브가 거의 그 1세대 여자 아이돌 나왔을 때 같은 시기에 CCM에서 바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러브의 찬양을 들으려고 해요. 러브레터님도 오셨으니까 오늘은 러브의 Love Is 듣겠습니다.

러브의 러브 이즈 전해드렸어요. 모두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복의 찬양 들으며 오늘도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냐드 뮤직의 마이 딜라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올 때 전투화를 깨끗하게 닦는 걸 봤거든요. 뭐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광을 냈죠, 광을. 지금은 기능성 소재로 만든 신형 전투화를 보급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애써 그때처럼 광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 옛날 묵직한 군화끈을 묶고 조이고 아득한 전장을 누볐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불편을 견디셨겠죠. 군 장병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하루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쉬었고요. 행사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걸다 알다니 옛날 사람. 행사는 줄고 평일과 다름없는 오늘이지만 군 장병분들께 고마운 마음 새기고 또 안전하게 보내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군종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군인인 분들, 지금 군에 가 있는 자녀도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하며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갑니다. 첫 곡으로, 예, 군에서 빠질 수 없는 곡. 피아워십 실로암 들려드렸어요. 10월 첫날을 맞는 마음도 좀 전해주세요. 에너지가 있는지, 어떤 다짐들이 있는지, 예, 2시간 열어놓겠습니다. 권민주님께서 진짜요? 전투화가 좋아졌나 봅니다. 그러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푸른동사님, 텃밭에 정원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고향 마을에 블루투스를 켰지요. 잘하셨어요. 아유, 오늘, 고향 마을 분들도 잘 들을 수 있는,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곡들 더 신경 써서 전해드려야겠어요. 청소하는 영배 시인님의 신청곡, 사랑을 나눠요. 위럽 앨범에서 듣습니다.

We love, 사랑을 나눠요 였습니다. 강변영가님께서 파삭파삭 낙엽이 발 아래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상큼합니다. 부지런히 쪼아대는 딱따구리도 보고요. 수평으로 날아가는 물가치들도 보고요. 여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차산입니다. 오늘도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흡하겠습니다. 아멘. 이병희님, 아. 그래요. 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많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고요. 오늘 더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태영 군도 무릎 수술 끝내고 먹고 자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신 당연호 가족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나의 시편 신청하셨어요. 한웅재 목사입니다.

김시원, 호연이 함께한 내게로 오라, 아타카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몸은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충만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해요 하신 마카다미아님 오셨고요. 마음의 앞환자님, 오늘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부쩍 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쌀쌀하죠. 애들 소풍 간다고 김밥, 소시지, 도시락 싸줬습니다. 맛있게 먹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소풍 가기 좋은 날인데요. 스마일 50님, 오늘도 상큼하게 출첵. 네, 출첵 잘 됐습니다. 6244님도 오셨는데 어제 성경 1독 구약이 끝났어요. 새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벌써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이걸 해냈구나라는 만족감도 있으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곡 찬송가 199장을 줄라이와 장혁재가 부릅니다.

매일 주와 함께 좋은 영, 선희가 함께 한 곡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쓴 분은 더 옛날 사람. 최여사님, 국군 아저씨께 편지 쓰신 분 손, 예, 많이들 계시네. 사실 저도 썼어요. 에이니 김미라님, 국군의 날 여의도 광장에서 카드 섹션 실제 참여한 사람 저고요. 고1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때 군인 아저씨들께 주소 쪽지를 막 던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인도 갓 20대인데 아저씨라고 쓴 게 그렇게 부른 게 웃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오빠라고 하긴 좀 간지럽고 아저씨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강군덩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지금

0: 이병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부대가 집에서 자차 30분 거리인데 엄마 생일이라고 외출 신청해서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20분 뒤에 도착 예정이라는데 점심 약속 급하게 취소했어요. 저녁 9시까지 복귀라는데 아 너무 늦네요. 저녁은 부대 가서 먹으면 안 될지. 서프라이즈는 고마운데 아들 딱 한 끼만 같이 하면 좋은데 엄마를 밥하게 하는 게 생일 선물 맞니?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달려와 주던 게 어딥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올리브님, 오늘 국군의 날. 딸이 2년 전에요. 대위 신분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서울로 구경 갔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서울 문턱에서 되돌아왔던 기억들, 예, 생각이 납니다. 오면서 남편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사실 길 막히게 한 게 부인 탓은 아닌데 이 길이 막히면 남편들은 꼭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올리브님, 그러면 국군의 날에 대한 기억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은. 예. 마하나임님께서 왜 전투화 얘기를 오늘 시작을 했지? 왜 또 실로암이 첫 곡으로 나오지? 아, 오늘 국군의 날이었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쉬는 날도 아니고 행사가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10월의 첫날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예, 오늘 그래서 저희 오프닝도 그렇고 첫 곡도 그렇고 국군의 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여호수아 성을 찾네 에이멘 앨범에서 들을까요?
1: 샤웃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박정아 이유를 오솔향님과 같이 들었고요. 9898님 집 앞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나 봅니다. 아이들의 함성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불렸고요. 운동회는 그 지역의 큰 잔치였죠. 운동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망국기가 펄럭이고 여러 장사들도 많았고 친구들 부모님들은 김밥, 과자, 여러 가지 과일까지 준비해가지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득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달리고 막 아이들은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억울하다 울고 한 두 달 전부터 그 행사 참여하는 뭐 학년마다 또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로 애들 수업 후에 준비하기도 하고 일찍 와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던, 맞아요.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최근에 본 과학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구가 얌전하게 태양 주위를 자전 공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죠. 태양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주위를 휘몰아 감기면서 수성, 금성, 지구 함께 빠르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끔 아프고 지칠 때는 내가 주저앉아 있지만 나 대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감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조수아가 부릅니다.

0: 였습니다. 4820번님께서 활기찬 10월 울긋불긋 단풍도 아름답지만 초록초록 마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7249번 쓰시는데요. 가족들과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조카도 함께 가고 있거든요.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두고두고 내내 이 여행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길 되길 바라면서 나의 가는 길 신청하신 곡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찬 이곳 그의 은혜 아래 함께 모인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의 삶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임재에 나타난 모든 능력 가운데도 기쁨의 순간들보다 고통의 시간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분의 임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구름이 덮이고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의 믿음과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쉴 틈 없이 꽉 짜인 삶은 점점 나를 병들게 했고 마침내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이 울부짖는 울음뿐이었습니다. 나는 거대한 암흑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칠 수 없었고 살기를 원치 않았으며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임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크리스천이었으나 너무 분주하게 지내느라 그와 교제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9일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며 그의 자녀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는 절망의 늪에서 해방되었음을 실감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의 삶은 칠흑같은 어둠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빛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빛은 너무 아름답고 강렬하여 저의 굳어진 마음과 상한 생각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직접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난 인생만큼이나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였습니다. 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연단 속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위해 저의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다시 한번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저의 삶을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햇살님께서 보드라운 스카프 목에 살짝 메고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늘이 맑습니다. 스카프, 아 그래 오늘 딱입니다. 동네빵집, 그래 가을이다. 그리고 7763번님께서 아들이 오랜 시간 걸려 취직을 해서 또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찡 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 몫 해주고 또 오래 바라던 일 이루고 기특하고 이쁘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하신 곡을 동방현주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1부 끝에 나레이션과 함께 나의 가는 길 들려드렸잖아요. 예슬이 마음님도 그러시고 여러분께서 이거 처음 듣는데 누구예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인지 섭외한 사람인지 고백을 하고 나의 가는 길을 고백처럼 또 함께 들려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인테그리티 에서 2000년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제가 확인 가능한 부분은 거기까지인데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푸른하늘님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신청하셔서 이 곡을 조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성경책 두 권을 리폼했습니다. 한 권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커버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다른 한 권은 주인이 너무 오래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세 건데 낡았어요. 그래서 천 자르고 본도 붙이고 한땀 한땀 꿰매면서 성경책 주인이 얼른 돌아오길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느질 하니까 손가락은 아프지만 뿌듯해요. 춤추는 구름님과 함께 주 예수 내 산 소망 리빙 호프 함께 들었어요. 워시 크라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진짜 이 기도로 이 새것 같은

헌 성경책이었던 리포만 성경책에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그 주인이 그 성경책을 많이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만보라는 아이디 쓰시죠? 저희 부부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 연곡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출발해 달리는 중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청명한 가을 날씨에 마음이 참 설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여행 떠날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번 캠핑 예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피아워십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청합니다. 많이 추억 남기시고 많이 잘 드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고 오세요. 진짜 오늘 캠핑하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주만보님과 함께 그리고 남편분 지금 옆에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워십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서미아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주찬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하맘님이 뭘 남기신 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자가 9090-8999하고 야 이렇게 모음만 야 이게 한 100개 찍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런 상상이 돼요. 휴대폰을 탁자나 식탁 위에 올려놓고 레인보우로 방송을 듣고 계시고 이제 틀어놓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뭘 막 누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아이들도 하하마음이시라서 하하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나비님. 요즘 사무실 바빠서 에어팟 끼고 듣기만 했는데 10월의 첫날 쌀쌀해진 날씨에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평안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0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3665번님께서 10월의 첫날 우리 남편 생일로 맞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교회와 목회자 섬김을 제일로 잘하는 우리 남편 축하해 주시고요.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기억하시고 몇 국은 먹었니 물어보셨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는 오늘이에요. 신청곡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히 잠잠히는 우리가 아는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고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곡도 있는데 좋은 곡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라서 아무래도 오직 주만이를 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신청하신 곡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걸어놨고요. 3665번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는 하셨대요. 이게 뭐 제일 큰 선물이죠. 뭐. 네,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듯사 매 삶 매 순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향이 부릅니다. 오직 주만이.

남설아 금강초롱님과 함께 그가 오신 이유를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세라별님은 오늘 쉬는 날인데 요양원 간호로 또 일하다 보니까 추석 때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겁니다. 오늘 도토리묵 쓰고 있거든요. 아래층 할아버지가 밭에서 도토리 가져오셔서 믹서기에 갈고 떫은 맛을 며칠간 우린 후에 드디어 오늘 맛보게 되는데 작년에 실패해서 테스트 먼저 해봤거든요. 잘 되는 게 오늘은 성공일 듯. 도토리묵 만들어서 여기저기 나눌 생각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유, 나눔의 또 기쁨을 누리시고 드디어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세라벨님 화이팅요. 전금배님, 오늘은 군대 얘기해도 돼요? 평소에 다른 데서 군대, 아 그만 군대 얘기 그만해. 예, 해도 됩니다. 강화도에서요, 경계 근무 서면서 어둠이 캄캄한 밤에 빨간 십자가를 보면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 드리던 게

0: 생각이 납니다. 의미 있게 진짜 멋지게 보내셨네요, 정금매님. 행복한 엄마님은 방송 들으면서 성경 필사전 가는 중인데 모든 노래가요 국군의 날 덕분에 좀 비장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마음 굳건하게 무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보시면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날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친구 209님은 막내 대은 씨, 예, 국군의 날 일을 잘했다고 총장님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역시 우리도 마음으로 표창장 또 보냅니다. 진짜 수고가 많고요. 화이트님, 취사병으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 둘째 아들 응원하고요. 자기가 군대 가서 좀 착해진 것 같다 그럽니다. 쉬는 날 없이 일은 힘들어도 밝아진 아들이에요. 이렇게 잘 지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플루트님도 좀 전에 군인인 둘째 아들한테 오늘 국군의 날 고맙다, 고생 많다,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답이 왔더라고요. 국군의 날이라 쉰다고. 예, 군 생활 많이 좋아진 거 맞죠? 근데요, 이 얘기 아들이 들으면 엄마도 군대를 가봐야 돼.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또 옛날과 비교해서 야, 요즘 군생활이 군생활이냐 하지만 아니죠. 훈련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잘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님,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나누다가 부부가 된 우리 시누이 울진에 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거든요. 위문 편지로 하나가 된 백장로님과 장권사님 가정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국군 아저씨께 하고 이제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고 그러면서 한번 볼까 하다가 오 나의 이상형에서 부부가 된 케이스. 야, 멋진데요. 페퍼민트 님도 오늘 방송 함께 하셨고요. 블루딱따구리 님, 왠지 봉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같은 마음. 아, 이게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봉지 커피 하나 타서 옆에다 놨는데, 마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0491번 명가님께서 돌보심을 신청하셨고요. 조세피님께서도 오늘이 10월이라고 분위기 기분 모두 다릅니다. 기온도 다르고 선곡도 다르게 들리고요. 계속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고요. 10월 한 달도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였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로 영업 종료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붙어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띕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나 봅니다. 아무튼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만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10월은 좀더 나아진 세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도 좀더 나아지고 감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 이야기 돌보심 역시 신청하셔서 오늘 끝곡으로 걸어놨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감사로 만나자고요. 고맙습니다.
1: 1, 2, 3, 4.

0: 사랑해 CBS.
1: 같은 옷을 자주 입다 보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 옷을 1, 2년 묵혀둡니다. 입고 있다 1, 2년 후에 다시 꺼내보면 마치 새로 장만한 옷처럼 신선하게 느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시 어울리니 말입니다. 오하시 시즈코의 멋진 당신에게 중 1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를 영접해 늘 그분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리퍼스 헨리 맥다니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5년 한 부흥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한 경찰관이 이 찬송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도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전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콩글은 50원, 긴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반짝이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자연스레 깨달아지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 우리 앞에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보다 어린 사람을 존중하며 먼 길을 걸어온 어르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아침 해가 돋을 때 박인수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그의 빛 안에 살면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길 기도합니다.

뜻대로 횃불 합창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메리 제인이 부른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박정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215장 찬송 내 주에 속해 주신 주께 이연숙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신 문자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천국소망가영님, 주님, 제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니 참 아름답네요. 이 기도 자체가. 그리고 예쁜 나나님께서는 제가 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진주 스텔라님, 눈 뜨면 전쟁이고 움직일 때마다 천식이 놀자고

기침하는 건 살고 싶어 외치는 영혼의 소리 같아요. 살아있어 호흡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식으로 힘드신 중에도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구나 고백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주셔서 감사하다 고백하시는 글 참 감동이 됩니다. 아, 더 힘들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이번 명절에 손녀 지아가 A형 독감 걸려서 아들네를 못 만났는데요. 이제 많이 호전돼서 내일 온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지아가 잘 먹는 갈비 좀 다시 해야겠어요 하고 보내셨어요. 명절을 다시 맞이하는 기분이시겠는데요. 신혜숙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연평한 조참이의 찬양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지니의 찬양, 피처링 박요한의 곡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4,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희 님께서 신청하신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안성진 조은주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며 열치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개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은 마음을 던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잠언 3장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바타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가진 마음이나 정신의 작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과 판단마저도 하나님께 던지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품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를 행진하던 백성들은 왜 그토록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을까요? 모세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왜 두 번이나 바위를 치며 분노했을까요? 광야의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기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판단을 채우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0: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김의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계민수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푸른솔님, 안녕하세요. CBS 회원 가입하고 레인보우 설치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 참 많은 분들이 내가 매일 기쁘게와 이른 새벽에 활동하시네요. 혼자 인터넷 라디오 들을 땐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준비도 하시고, 아, 저는 이 정도로 깨어있어 새벽 기도 가던 때가 언제였는지 점점점 오늘도 푸른솔님 반갑습니다.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또 생각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기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님께서도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어제 국군의 날 맞아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의 찬양 준비했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존 영의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3, 4

단지 하나의 별만 보이더니 잠깐 사이 두세 개의 별이 나오고 별 셋이 나온 뒤에는 뭇별들이 다투어 나온다. 초롱초롱 또렷해지면서 어지러이 섞여 어수선해지다가 맞이할 겨를도 없이 바둑판처럼 가득해진다네. 백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있기에 뽑지 않고 도단하는 것을 편안히 여기려네.

자산 정약용의 백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머리에 반짝이는 별을 이고 살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투르바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님께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곡은 서현실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넓은 들의 익은 곡시 고란초님께서 이 곡 청해 주셨죠.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찬구님께서 청해 주신 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0: 공간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랭.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가을 사과가 붉게 물들려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야 합니다. 낮엔 볕이 따갑고 밤엔 서늘해야 사과 속의 당분이 고운 빛깔로 바뀌죠. 그 오르내림을 며칠이고 견뎌낸 나무에서 마침내 잘 익은 사과가 열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그 간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 사이에서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뜨거운 낮도 서늘한 밤도 지나야 가을 사과가 제빛깔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조금씩 익어가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0: 학원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에 신청하신 분은 비리 아이디 쓰시는 이재환 님이신데요. 두 아들을 키우는 중년 부부입니다. 큰애는 고시생이고요. 막내는 고3 준비하느라 어떠다 4인 가족이 모여 식사하게 되면 주님께 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우리 이재환 님도 건강하시고요. 신청곡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레이나 차 님께서는 늘 저희 가정의 아침을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 이안이가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보러 출동합니다. 지금 눈을 반짝이며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한 모습 정말 멋지다. 응원을 부탁드려요. 네, 레이나 차님 댁에 사랑하는 자녀 이안이 컴퓨터 자격증 시험 합격하길 응원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d 신청하셨네요. 먼저 이 곡 듣고 나서 이재환님 댁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우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은 뭐랄까요? 짝꿍 찬송, 절친 사이, 그런 느낌입니다. 참 아름다워라의 짝꿍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절친은 참 아름다워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하신 분은 천국나그네 님이십니다. 마치 짧은 일기장과도 같은 사연이에요. 어제 저녁 식사는 작은 딸 내외 손녀와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즐거웠다. 손녀가 빨리 크는데 나는 세월이 그대로 멈추었으면 한다. 손녀의 걱정 고민은 중2가 되면서 공부가 힘들다는 거다. 하시며 주신 신청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마치 사랑하는 우리 손녀 따님에게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같이 느껴지네요.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교수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영적 지혜를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신앙적 유산으로 전환했던 복음주의 진영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이런 통찰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탁월한 렌즈가 있거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있다 해도 그것들이 죄로 인해 얼룩이 껴 있다면 왜곡과 착시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숲에서도 창조 섭리를 볼 수 있고 낙엽 하나에도 인생의 순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맑은 영혼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힘든 일로 마음이 버겁고 어려웠는데 아침마다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7627님, Change my heart, oh God. 항상 진실케.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10월의 둘째 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8849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청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저의 지난 경험을 나누려고요. 5월부터 7월까지 수술 후 후두암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 재차 수술 후 치료 관리하며 그래도 출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신 은혜의 덕입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너무 늦지 않게 발견돼서 수술 잘 받고 치료 회복하면서 출근도 하실 수 있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건강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일반식품 광고입니다.
1: 문자 뒷자리 1034 쓰시는 분, 잠이 일찍 깨 라디오를 틀고 미나님 방송 듣는데 집사람이 같이 깨서 TV를 봐야 한다고. 그래서 방으로 쫓겨와서 라디오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예, 1034님, 볼륨을 조금 높여보시겠어요? 이 곡이 흐르는 순간 아내분도 방으로 들어와서 이 곡을 같이 들으시지 않을까. Try to remember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월에 듣는 Try to remember도 좋지만 10월에 듣는 이 곡도 좋아요. 누구의 인생에든 9월 같은 시간, 가을 같은 시간, 참 좋은 시절이 있었다 노래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4: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3: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4: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

0: 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유난히 바쁘고 정신없어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는 곳마다 크게 틀고 다닙니다. 누가 무슨 방송이냐고 물으면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어머나, 6529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예, 많이 바쁘시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조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고요. 2부 열어준 곡들은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삿포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닉네임이 자연인이시네요. 자연인님. 레인보우로 일본에서 듣고 계세요.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집 식탁에서 들리는 노래가 이 아침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0775번으로 오셨고요. 8664님, 집에서 듣다가 힘차게 일어나 남동구에 있는 편백나무 숲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공기 맡으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 함께하고 싶어서. 예, 이 깨끗한 공기에 편백나무 숲과 닮은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쾌청한 아카펠라로 들어보죠. The Spacious Firmament,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먼저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정의를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강구하지만 예수님께선 우리 기도가 타인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덕분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용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66번째 묵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라

새벽 배송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들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야 출석하네요. 빈센트 아이디의 정성옥님, 잘 오셨습니다.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4379님 들어주세요. 매일의 말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귀한 찬송의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이제 끝곡입니다.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땐. 예, 벌써 마음은 주말 모드로 돌입했죠?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보내십시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로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0: 이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는 걸 거예요. 맞죠? 그쵸? 또 우리 인생의 정답은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무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평안하게 보내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겠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가는 거. 사람마다 다 속도는 다르잖아요. 근데 나만의 속도를 잃지 않는 것. 또 최선을 다하되 매사에 너무 애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해주고 싫어하는 건 가능한 멀리하는 등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 뭐 부럽지 않은 그런 샬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박수진 그리고 피처링 이무화 답 들으면서 2026년 10월 그리고 2일 금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오늘도 추워졌는데 이번 주 계속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예. 아, 늘 들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가 약간 이불 같지 않습니까? 이무아님. 아, 너무 좋았어요. 첫 곡 들었고. 샬롬 CCM 1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뭐 여러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좋은 선택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사실 두 개 다 가보질 못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고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선택이라는 거. 그 평안함 가운데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마음에 응답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겠죠. 예. 그 인생의 정답 뭐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무탈하게 평안히 보내는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흥구님께서 연휴 주말권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죠? 이제 주말권 플러스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이제 짧은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 이번 주도 연휴권이 있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도 또 쉬잖아요. 한글날. 그때도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주는 화수목 3일만 또 일상을 살아내면 연휴가 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 호호 할머니님께서도 가을 하늘이 참 예쁜 아침이네요. 고마워요. 하트 남기셨고. 한나님. 작가님은 우리의 멘탈 지킴이. 아, 오늘 오프닝 좋았다. 아, 유난히 더 좋았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오프닝 맛집인 거 뭐. 예, 소문났고. 멘탈을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약간 우리 가슴 뜨겁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예. 그냥 진짜 친한 언니 같아. 예. 우리 작가님. 주주맘님은 제가 사는 여기 남양주 마석은 4도를 찍었습니다. 추워요. 하트 남기셨. 와, 4도라고요? 저 오늘 출근할 때 파주 쪽도 10몇 도였던 것 같은데. 와, 4도는 거의 겨울인데. 예. 와, 이러면 입김 나오고 막 그러겠는데요. 춥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전야곱님께서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7404번으로 훈디 아침 기운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카와 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아팠을 때에도 늘 응원해주고 또 막 초췌하고 마른 풀 같았을 때에도 언제나 이모 예뻐. 우리 이모 최고야. 응원해주는 살뜰한 정말 고마운 조카랍니다. 오늘 안산에서 오는데요. 다미야 오늘 재밌게 놀자잉. 고마워 사랑해. 최다미 김정주 화이팅 이라고 또 사연 주셨네요. 약간 조카 중에서도 각별한 조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첫 조카가 저에겐 좀 이제 의미가

남다른데 어릴 적부터 거의 뭐 저도 그 아이가 자라는데 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우리 다미인님은 되게 또 다정하네. 예. 늘 또 이모 격려해 주고 챙겨주고. 오늘 예, 두 사람 데이트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예, 좀 산책도 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을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금요일 아침 주말권 연휴권인데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뭐 주말 계획, 연휴 때 계획 남겨주셔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사는 얘기 뭐 다 좋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마커스 M, 그대 만나러.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 들었고요. 고정민 피처링 박하루 선물 마커스 M 그대 만나러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징투님 샬롬. 정말 구름 1도 없는 구름 한 장 없는 가을 하늘 시원해진 바람까지 금요일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오늘 출근해서 따뜻한 라떼 한잔 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은 쌀쌀하다 못해 춥네용 이라고 남기셨고 아 이제 커피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아 우리 얼주가 분들도 약간 고민하게 되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얼주가긴 한데 혜영 작가는 여름에도 그냥 뜨아를 먹는 야 커피 애호가인 것 같아 진짜. 네. 저는 아 그 얼음 맛도 있거든요. 시원한 맛도 있고 그걸 좋아하는데 향을 또 즐기고 맛을 음미하는 혜영 작가. 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가을 하늘 눈과 마음에 담으며 출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혜영 작가 친한 누나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누나 언니 같죠. 근데 올해 운동을 시작하고 혜영 작가가 그 뭐 식단도 막 하면서 살이 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빠져가지고 아 지금 이거 사라질까 걱정되네. 바람 불면 날아갈까 걱정되는 예, 상황이라서 예. 계속 지금 이제 건강 뭐 관리 차원에서도 운동도 하고 굉장히 지금 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아니지. 예. 박시우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합니다. 사랑스러운 5학년 딸내미 학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데 오늘 뭔가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날씨만 가지고도 그냥 너무 좋지 않나요? 날씨가 가슴 벅차도록 눈물 나도록 너무 쾌청하고 좋으니까 환상적이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 이런 날씨를 또 허락하신 주님께 예, 특별한 예, 스페셜 땡스를 보내드립니다. 예. 블리스님 인생에서의 어떤 선택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실 텐데요. 우리 아들 영웅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막 구하려고 추석 전부터 백방으로 뛰고 고심고심 했는데 드디어 어제 가 계약을 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딱 우리 눈에 좋았던 그곳이 나온 거 있죠? 매물로. 여호와 이레 진짜 하나님 감사드려요. 라고 남기셨어요. 야 타이밍이 또 오, 예술이다. 예. 우리 눈에 좋은 그런 집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 이제 금방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적당한 타이밍에 매물로 나와.

통해서 계약하게 됨.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식만 올리시면 되겠네. 예. 그리고 스타트가 좋고요. 예. 우리 두 분의 또 앞날에 이 부부가 간에 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우리 오케이 민민하님도 와주셨고요. 예, 오늘 약간 편한 마음으로 연휴권 진입해서 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뜨아족, 저도 뜨아족입니다. 여름에도 뜨아 반주자님도 와주셨고요. 의외인데? 저도 한여름에도 뜨아 혹은 뜨라입니다. 혜영 작가님이랑 짝꿍이네. 레이나 차님도 와주셨고. 오, 닉네임은 어려워님도 커피는 뜨아죠. 쪄죽뜨. 얼주가 예, 반대죠. 쪄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 야, 그렇구나. 아비가일님도 뜨아를 좋아하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취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또 뜨아의 계절이 오고 있고요. 예. 김영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준비했고요. 손활츠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오늘 정말 눈부신 금요일 아침, 거기에 연휴권 아니겠습니까? 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하실까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해주신

짬짬. 여기까지. 아, 난입해서 죄송했고요. 오늘 금요일 주말권의 명절, 명절권이란다. 연휴권이어서 너무 흥겹고 또 찬양이 절로 나와서 같이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를 좀 열어보았습니다. 예. 같이 찬양하실래요? 뭐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클레란스님 와주셨고. 7404번님도 같이 고백하신 거죠? 아우 신나. 그렇죠. 네.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였고 손할치 지금부터 영원까지 김형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 이거지 이거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오랜만에 저도 난입을 해봤네요. 기분 좋은 직송 라이브 듣네요. 우리 단단콩님. 요것도 오늘 받은 복 중에 하나. 어머 고맙습니다. 예. 훈디 생몽 열창 연휴권 진입 알람에 기분 너무 좋아져서 저 오늘 재택근무인데 저도 함께 생몽 열창 합니다. 라고 남기. 이거죠. 이거죠.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 고맙습니다. 이쁜 여우님께서도 와주셨고 눈꽃님, 윤은교님도 감사드려요. 아유 우리 형님, 우리 김프리님, 김프리님 이거 실화임? 아 우리 지난 추석 연휴 때 특집으로 이틀간 아 또 맹활약해주신 CCM계 정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아 이곳을 이 씬을 지켜주시는 우리 김영범님께서도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잘 익어가는 포도주님도 출첵 예, 하셨고요. 아 그리고 우리 커피 얘기를 했는데 뜨아파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예, 한마음으로 밝히시네. 3441번님도 지하철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금호강길을 따라 지금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찬송 들으며 걷는 길 너무 행복하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뭔지 아시죠?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저도 한여름에도 뜨아여요. 라고 뜨아파. 예. 현불리 마음님도 저도 한여름에도

여름에도 한 라떼 마시는데 요즘이 정말 진정 라떼의 계절입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라떼 좋아하시는군요. 가끔 저는 원래 아메리카노 파인데 라떼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출근길 커피 사들고 갑니다. 오늘 반차까지 아주 그냥 발걸음 날아갑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오늘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서 샬롬 CC에 마치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요 가을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워서 다음 주에 막 비 온다면서요. 그럼 더 추워질 텐데 그 전에 가을을 좀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또 아이들도 학교에 갔고 아내랑 또 강아지 뭉치 데리고 헤이리 마을을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가까우니까. 초록애님 저는 그냥 계절 따라가요. 더우면 아아 추워지면 뜨아 이것이 인생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흐흐흐 하시면서 예 그렇죠. 뭐 사실 커피야말로 진짜 개인 취향이죠. 그냥 서로 존중 인정 오케이 인정 그냥 각자의 방법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찬양님은 오늘 오후 휴가 내고 친구들과 한강공원에서 피크닉하고 한강공원 여의도에서 압구정까지 한강버스 타고 가을밤 야경을 즐겼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너무 좋으셨겠다. 예. 요즘에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그 회크닉 회를 그 포장 주문해서 그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강 라면 뭐 치킨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쉽게 한강 공원에서 먹었던 그런 메뉴들인데 요즘에 뜨고 있는 유행 메뉴가 회크닉이랍니다. 그 여의도 한강 공원 맞은편 쪽에 바로 그 노량진 수산시장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를 탁 포장 떠가지고 가져와서 한강에서 바람 맞으며 회를 즐기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한강 라면까지. 완벽한 코스입니다. 아 이거 진짜 최고인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외국인들한테. 아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우리 멋진 아들맘님. 커피는 역시 뜨아죠. 라고. 예. 그래 우리 아 뜨아파 분들이 좀 다 이렇게 또 나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김프리님이 추천해 주신 드라이브 CCM 중에 이 곡도 있었는데 참 좋았잖아요. 소피의 여행.

아침 동해 가는 길 들었고요. 소피의 여행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오,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어머 소피 순간 자우림인 줄 예. 남기 씨 또 사연 있었고 3179번님도 어머 이 곡 너무 좋네요. 예. 허유미님도 음색이 하, 최고인데요. 허스키한 목소리 예. 많은 분들이 또 소피를 궁금해하시는데 그쵸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음색이 일단 너무 좋아서 저도 딱 듣는데 제 마음을 약간 휘저어놓는 예, 그런 사역자의 또 등장입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이런 여러 CCM 사역자분들이 좋은 곡들 예, 들고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여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곡도 우리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 이 곡도 몇 번 나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님 훈디 어제 연차 내고 잠실 가서 야구 봤습니다. 경기가 아주 엎치락 뒤치락 너무 꿀잼이었어요. 어제 NC랑 두산 베어스 경기 보셨구나. 예. 출근해서는 지금 따 한잔하고 있는 중 남기셨는데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잠실 야구장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장이 너무 노후돼서 오래돼서 이걸 이제 허물고 거기에 돔 구장을 이제 짓는답니다. 그래서 예, 추억이 많은 잠실 야구장 이제 가실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경기가 한 8경기 남았나. 예. 아무튼 한번 티켓팅해서 잠실 야구장 추억 있으신 분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